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가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룸 역시 열려 있습니다. It was a hot one for sure the past weekend, huh? 지난 주말 정말 가장 더운 주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신지 한번 여쭤보고 시작합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이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강의를 했습니다. So over the past weekend, I found myself standing in front of a classroom teachi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how to make a radio program. 앞으로 한두 달간 지속되는 이 프로그램인데요. 학생들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서 심지어 방송까지 되는 아주 이 야심찬 기획의 강의입니다. So, it's the start of a two-month project where the students will create their own shows from scratch and eventually be broadcast. 실제 지상파에서 방송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영어 강사 일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아이들도 가르쳐 봤기 때문에 또 이제 제가 17년 차 PD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어. 사실 별로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You know, I've taught English before to high school and middle school, even elementary school kids. And I spent 17 years as a producer, producing radio show. I figured, how hard, could this be? Teaching kids about, radio. No sweat, right? Kind of. 하지만 웬걸? Yes, 웬걸? 아이들이 일단 그닥 라디오라는 매체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라디오 제작 강의가 생겨났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So kids weren't interested in radio as a media. So it was not easy, let me put it that way, teaching those kids and have them interested in this radio production. 그래서 이제 1시간 가량의 이제 강의를 하고 또 실습 위주의 어떤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1시간 동안 강의하는 시간에 몇번 속으로 멘붕이 온 것을 느꼈습니다. So I taught about an hour of, theoretical stuff, the basic stuff about, radio production, right? But I think during those 1 hour, I had quite a few moments of panic, I think. 별로 내가 지금 아이들에게 흥미를 주고 있지 않다. 확실히 알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이 무반응과 그런 표정에서 알수 있었는데요. I could almost feel it, right? I'm not connecting with these kids, The expressions on their faces and the lack of expression, let me put it that way, or lack of reaction made it very painfully clear. 사실 영어를 가르칠 때는 학원에서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비를 비싼 학원비를 내면서 학원에 오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싼 학원비를 내면서 오는 아이들은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월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kind of made me realize, when I was teaching English at the Hagwons, right? I mean, they paid to be there. Of course, this school, the radio, production school, they pay to be there also, right? But, I could see that not all of them were there, by their own will. Let me put it that way. 아무튼 이 뭔가를 흥미를 이끌어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퍼블릭 스피킹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Trying to spark curiosity in people who didn't necessarily walk in with it, that is a completely different challenge, I would have to say.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흥미롭게 할수 있을까? 흥미를 갖게 할수 있을까? 참 아직까지 굉장한 챌린지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퍼블릭 스피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하는 이 라디오 진행도 퍼블릭 스피킹이죠. In a way, the hosting the show every morning, it is a form of public speaking, in a way. 하지만 이제 대면을 하면서 하는 public speaking과 또 그냥 전파를 이제 누가 듣는지를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public speaking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지금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고 계시다는 거는 아무래도 라디오를 듣고 싶어서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So there is a purpose for you to be tuned in at this moment, right?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을 마음의 준비와 여유와 또 어떤 의향이 있으신 거잖아요. So that gives me confidence, right? Knowing that you want to listen to me at this hour, that's just the fact that you are tuned in now, right? Kind of attest to that fact, right?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하는 입장에서는 좀더 자신감이 있습니다. 아, 나를 듣고 싶어서 듣는 사람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다. I think that makes quite a bit of a difference, I think, as a person who is speaking.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 진행을 3년 반 넘게 해왔잖아요. 그죠? 또 익숙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오늘은 이 public speaking,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본 경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So I want to share and discuss your experiences of having to speaking in front of people. 뭐 크고 작은 뭐 친척들 앞에서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도 이 public speaking이고요. 어디 강연에 가셔서 이야기하셨다는 것도 뭐 public speaking이고 many it could come in different sizes and the situation. 그래서 여러분들 다수의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What kind of public speaking have you done and what kind of experience was it for you? 어떤 기분이셨는지 어떤 경험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Monday 프로그램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실 답변 보내주실 거거든요.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에 샵 1013 50원에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라이브 TBS FM 라이브 검색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Gareth Gates입니다. Listen to my heart.

Listen to my heart, Gareth Gates의 곡이었습니다. So, public speaking. We are talking about public speaking and, you know, kind of referring to the experience that I have of teaching kids over the past weekend.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약간 그런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 이야기가 안 들리나? 내 이야기가 재미가 없나?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또 그렇게 노력을 하면 노력할수록 더 좋아지는 건 아니고 더 나빠지는 경향도 있고요. So if you kind of are too conscious of, you know, about whether worrying about whether people are interested in what you're saying right now, I think it might make the situation even worse. 뭔가 더 당황하면서 또 긴장하게 되고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시간 동안 잘 끝내긴 했는데요. And then we went into kind of you know discussing in detail, you know what kind of programs the kids want to make.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 이제 코칭 해주는 약간 멘토링 시간으로 갔을 때는 좀 더 나았었습니다. It was a discussion. So, but still they were kind of you know weren't really totally open. About you know what they want to do and 뭔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막 이렇게 배우려는 느낌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So what kind of public speaking have you done? If you ask me personally, you know, EQ DJ는 public speaking 좋아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죠. But you know, let me be frank. You know, I despised any situation of having to speak. In front of people.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저는 이런 진짜 싫어했어요. 정말 싫어했어요. So, you know, as you know, I have gone through a period where I was, you know, doing a band, right? 그래서 이제 공연할 때도 중간중간에 이제 멘트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I dreaded those times.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시간이, you know. So I frowned upon any situation that involved, you know, public speaking. 저런 사람이 어떻게 라디오 진행을 하지? 궁금하시죠? I know. It's kind of really amazing to think that, you know, I'm doing this kind of live radio broadcast every day for 2 hours. 저도 참 살다 볼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참 public speaking을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but I think you never know until you actually try. 한번 몇 번 시도를 해보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You might actually, you know, find it very surprising that you actually enjoy this kind of, you know, task. You know, speaking to, you know, other people in front of many people. I think if you are, you may say, if you're I, you probably won't, you know, like speaking, you know, in front of people too much. If you're E, you know, otherwise, but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또 E하고 I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So let me know, okay? What kind of public speaking have you done?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이원석입니다. Day by Day.

이원석 Day by Day였습니다. So, public speaking, 베스킨님께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학교 강의 고충 너무 공감되네요. 아이들이 빨리 강의의 소중함과 가치를 느끼기를 바라겠습니다. I can totally relate to the challenges of teaching at school. I hope the students soon realize how valuable and meaningful those classes really are. I guess if you are a parent, I think you might have done something similar. 왜냐면 학교 같은 데도 보면은 이 career day라고 부모님들이 가끔 아이들이한테 와서 이렇게 또 뭐라고 할까 강의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야기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 학교에서도. 아, 그런 거 하면은 정말, 와, 긴장되고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가치를 느끼는 것까지는 글쎄요. 언젠간 그렇게 느끼길 바라겠지만, 지금은 그냥 조금, just a step by step, you know, I hope that they will open their hearts.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학생의 입장이라도 처음에 보는 첫 클래스에서 이제 처음 본 선생님하고 이렇게 굉장히 오픈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면서 했을 것 같지 않고요. Of course, you know, I think, you know, if I, you know, put myself in their shoes, you know, I would be just like that too. 정말 저도 굉장히 그런 무반응일 것 같아요. 그냥 무던 그 자체일 것 같은데. So let's talk about that. You know,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with part two, I have some weather reports coming up as well. This is Jonas Blues, Jesse Reyes, and Juan Magan. Wherever you go.

familiar with the RM being sort of the public speaking figure for the BTS. 아무래도 영어도 잘 하시고 하니까 이 형님 맏형이잖아요, 그죠? So I guess he takes on that role of doing all the public speaking. But aside from you know doing it for the band, you know he seems to be very confident, you know, public speaker as well. 뭔가 이렇게 상당히 신뢰를 주고 또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public speaker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부럽고 멋있죠. 그러시면서 BTS의 곡 신청해 주셨는데 딱 그 또 사연과 알맞는 곡이겠네요. 들어볼까요? This is BTS, Benny님의 신청곡인데요. Yet to Come.

BTS Yet to Come, Benny's request song, introducing RM as the public speaker that we also know well. 제니님께서도 이 public speaking에 대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매주 교회 소모임에서 오랜 시간 사람들 앞에 서서 제 이야기를 나눠왔어요. I spent many years sharing my stories in front of people at a small group in my church every week. 가끔 감정을 쏟아내며 마음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대부분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큰 위로를 받았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There are times I became overly emotional and found it difficult to get through. But looking back, those moments became precious memories of, you know, people comforting each other and finding great strength and encouragement together. I guess that is the strength of those small-scale meeting. 아무래도 이제 소모임의 이제 장점은 서로 좀 더 intimate한 그런 속에 있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겠죠, I think. I've been a part of those kind of small meetings as well, but I think, you know, sometimes I found it kind of difficult to, you know, reveal what is inside of me, or rather kind of, I had kind of, I don't know, doubts in my mind whether I should reveal, you know, what I'm feeling inside. 꼭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그런 intimate한 그런 감정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야 되나 내가 밝혀야 되나 공개를 해야 되나 you know I wanted to be kind of you know maybe something that I want to share only with really close intimate friends so I guess it's a matter of you know whether you view those members as your true friends 그런 또 문제이겠네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아무 이야기도 하고 다 막 이렇게 털어내겠죠 그죠 감사드립니다. I think that is a great, you know, form of public speaking for sure. 이 public speaking이 또 별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 사람 앞에서, 두 명 이상의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폼이 있겠죠. 제니님의 신청곡 듣고 또 돌아올까요? 황치얼 앤 리사입니다. 이 밤의 끝을 잡고.

선생들 앞에서 했던 강의만큼 떨리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I guess that you know little lecture in front of you know kindergarten kids really change you. 굉장히 터프하게 또 자신을 단련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죠? 아이들에게 이렇게 뭔가 관심을 가 그렇게 렉처를 할수 있다는 거는 that means you can do it with any you know group of people 그죠? 아이들을 그렇게 할 수, 앞에서 할수 있으면은 누구에게나 누구 앞에서나 할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7582님. 또 중국어를 전혀 모르시는데 the fact that you didn't speak any Chinese and still you kind of managed to prepare and do it and to do it well I think. Sounds like 감사드립니다. 7582님께서 함께 또 신청해 주신 곡은요, 제니퍼 로페즈의 곡인데요. 들어볼까요? Brave.

So maybe one more message before moving on to part four and the music boutique segment today. 3056님께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30명 정도가 모인 모임에서 본의 아니게 K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 고추장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면서 드라마, 음악 전문가도 아닌데 참 괴로웠던 자리였습니다. 그렇군요. 3056님, I once found myself unexpectedly talking about Korean culture in front of a group of about 30 people. And it all started when someone asked about gochujang. And before I knew it, we were talking about K-dramas and music, which I'm no expert on. And it was a pretty nerve-wracking kind of experience. 그렇군요. 참. 근데 하다 보면 내가 잘하네, 그래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나요? I'm not sure if 3056님 felt that way. 해보니까 나도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하셨나요, 혹시? Because I think I had experience at work, at TBS. TBS에서 예전에 한번 어떤 여러 방송사가 이제 모인 약간 그런 컨퍼런스 같은 걸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국장님께서 사회를 맡기셨어요, 저한테. It was a meeting of different broadcasting companies, and my boss gave me this job of hosting that event. 근데 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약간 개그를 하고 있더라고요. I found myself giving like a dad joke, uncle joke, and you know, try to be really humorous because it was kind of you know, awkward kind of vibe. 왜냐면 뭐 같이 모였지만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한 그런 약간 그런 미팅이었거든요. And my boss later told me that, hey, I think you are good at this. 너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잘한다 이런 거.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는데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했습니다. 3056님께서 신청곡을 주셨는데 잉글랜드 노르웨이전에서 두 골을 넣은 주드 벨링엄 기억하면서 헤이 주드 신청한다고. So I'd like to request the Hey Jude. I'm thinking of Jude Bellingham who scored two goals in England's match against Norway. 그렇군요. 전 추가할 멋이니까 아,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하고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6님 신청곡인데요. 4부 뮤직 부티크로 돌아오겠습니다. Beatles, Hey Jude.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오늘 뮤직 부티크는 약간 슬픈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였는데요. 이 팝 음악계의 큰 별이시자 또 큰 언니 기억 계시죠? 보니 타일러께서 돌아가셨다는 슬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So last week, Bonnie Tyler, who is considered one of the big sisters in the pop music industry, has passed away. She is from English Wales. She is from, and she was 75 years old. 영국의 웨일스 출신의 보니 타일러, 올해 75세이셨습니다. 포르투갈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받는 중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So she was being treated at a hospital in Portugal, and the condition, I guess, worsened, and she passed away. 저는 중학교 때 이분 곡을 듣고 상당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I listened to her song when I was in middle school. And as you know, she has this very raspy voice, right? And I wasn't particularly fond of raspy voice, especially a woman's raspy voice for some reason. 어떤 여성 싱어가 이렇게 허스키한 목소리를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었는데 But just her song really struck me really hard. 정말 노래가 너무 좋고 와 이렇게 파워풀한가. 어떤 남성이 부르는 것보다도 파워풀하게 느껴졌는데 뭔가 음악이 헤비하다고 보기에는 그냥 그런 건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와 닿는 게 너무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뮤직 부티크 보니 타일러 중심의 어떤 스토리로 한번 꾸며봤는데요. So I, you know, themed today's music boutique around stories that is related to Bonnie Tyler. 그래서 그녀의 뭐 대표적인 곡이죠. 곡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onnie Tyler, Total Eclipse of the Heart.

Bonnie Tyler, Total Eclipse of the Heart, of the Heart. 너무나 뭐 아이코닉한 노래죠. One of the iconic songs by Bonnie Tyler. One of many iconic songs by Bonnie Tyler. 제니님께서 신디 로퍼랑 비슷하다 느꼈던 것 같아요. She sounded a bit similar to Cyndi Lauper. Yes, I think they both have, I don't know, kind of the rebellious kind of vibe with their voice. 뭔가 이렇게 이 예쁜 여성스러운 목소리보다는 뭔가 이렇게 이 attitude가 있는 그런 목소리죠 두분 다. I think. Score Wisdom님도 저도 이런 목소리를 갖고 싶었던 때가 있어서 여러 노력을 해봤는데 바뀌지 않더라고요. 진하고 매력적인 목소리 오래오래 기억되길. So I wanted to have a voice like this. So I tried and a lot of things, but didn't really happen. Let her voice be remembered for a long time, for times to come. Yes, I think that will happen for sure. 근데 이따가 좀 이야기하겠지만은 she had a some surgery on her vocal cord, I think. 이 성대 수술을 아마 좀 받으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Earlier in her career, 이제 처음 데뷔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이후로 목소리가 또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I think that kind of really contributed her raspiness of her voice, I think. We'll talk more about that a little bit later too. 뽀글님께서도 It's a heartache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Yes, I will get to that song as well today. So, many people paid the tribute to the passing of Bonnie Tyler, and one of the people who paid the tribute was Kevin Bacon. 많은 사람들이 케빈 베이컨이 또 어떤 이 트리뷰트를 할지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I think people were kind of waiting what kind of a tribute Kevin Bacon might do for Bonnie Tyler because 케빈 베이컨이 이제 출연했던 영화죠. Footloose. I think you remember this iconic movie starring Kevin Bacon. I think in the early 80s, 그죠? 80년대 중반쯤에 나온 영화였죠. 이제 케빈 베이컨 주연이었는데 그 영화에서 굉장히 아이코닉한 그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I think if you have seen the movie, I think you know, right? 그 케빈 베이컨이 이 버먼트라는 마을에 전학 온 도시 출신의 이제 청년이었습니다. So, Ren, the character played by Kevin Bacon was a city teenager who has just moved to a small town called Beaumont and 어느 날 근데 이제 그 마을에 있던 불량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이 마을의 문제아 척 크랜스턴이라는 친구와 신경전을 벌이게 됩니다. So one night he was hanging out with the local troublemakers, right? He ends up in this very tense showdown with the town bully named the Chuck Cranston. 그래서 이 젊은 청년들이 술김에 그렇다면 우리 이 게임을 하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치킨 게임을 하자라고 제안하는데 이 트랙터 치킨 게임이라는 게임이었는데 뭐냐면은 이 아무래도 시골이니까 경운기 같은 게 있잖아요. 두 청년이 경운기를 몰고 원웨이 그러니까는 두 트랙터가 갈수 있는 넓이의 길이 아니라 딱 트랙터 하나, 경운기 하나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넓이의 길에서 서로를 향해 돌진을 합니다. So this game, a chicken tractor game, right? The rules are very simple. So whoever they would actually drive toward each other, and whoever gets out of the way, right, loses. 그래서 결국에는 케빈 베이컨이 이기는데 너무 약간 재밌는 건 뭐냐면은 케빈 베이컨도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신발끈이 페달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케빈 베이컨은 끝까지 그 트랙터 위에 있는데 그 상대방 청년이 저 친구가 끝까지 올 생각인가 보네. 그래서 치킨 아웃해서 이제 먼저 탈출을 하고 케빈 베이컨도 나중에 탈출을 해서 충돌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So, the fact is that Kevin Bacon, his shoelace got caught up in the pedal, so leaving him sort of unable to escape. So the other guy, right, kind of became very fearful
that and ended up jumping from the tractor first, which kind of gave Kevin Bacon the win. 약간 제가 영화 설명을 너무 하고 있는데 그죠? 그 경운기 씬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 노래였는데 이 노래가 너무 그 씬하고 너무 잘 맞는 노래라서 그 영화 장면과 함께 상당한 어떤 잊을 수 없는 그런 할리우드 씬으로 기억이 되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그 곡을 두 번째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버니 타일러입니다. Holding Out for a Hero.

0: So, Bonnie Tyler holding out for a hero. So, 그 씬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wow, you can see a very young Kevin Bacon. And you can kind of see why Americans love Kevin Bacon so much if you watch that scene with this song. So, just hours after Bonnie Tyler's passing, right, Rod Stewart, actually, he's considered a very close friend to Bonnie Tyler. And Rod Stewart는 또 이제 Bonnie Tyler의 영혼의 단짝이라고 부를 만큼 두 분의 이제 raspy voice, husky voice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런 분인데 he kind of paid his tribute playing one of her iconic hits. 사실 Rod Stewart가 이제 Bonnie Tyler It's Heartache라는 곡 있죠. 그 곡을 리메이크를 하시면서 본인의 공연에도 굉장히 많이 부르셨거든요. So on the day was on the day of Bonnie Tyler's passing. 몇 시간 후 지난 다음에 본인 어떤 공연이었는지 어떤 그런 조그만 카페 같은 데서 이 어떤 짧게 이 곡을 불렀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1: We lost a good friend of mine in the last 24 hours, Bonnie Tyler.
2: Aww.
1: So, yes, I'll hide.

It's a Heartache, Rod Stewart, sung by Rod Stewart, of course, originally by Bonnie Tyler. 그래서 두 분이 상당히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데, so he, Rod Stewart wrote this, and I quote, "We shared a similar style of vocalizing. She was a good pal, a true soul stirrer. I sing It's a Heartache every night on tour. I will miss you, darling Bonnie." 라고 이렇게. 또 heartfelt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는 보니 타일러가 이번에는 Rod Stewart, Sir Rod Stewart의 곡을 부른 곡이 있는데 Of course, Have You Ever Seen the Rain이라는 곡인데 It's not the Rod Stewart original, but you know, many people associate this song with the Rod Stewart, right? 그래서 사이좋게 두 분이 서로의 노래를 한 곡씩 이렇게 부르는 모양으로 오늘 프로그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Remember, cutie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Here is Bonnie Tyler singing Rod Stewart original, Have You Ever Seen the Rain?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2: 首尔我来了。

We started off this morning by listening to Take It or Leave It by Great Good Fine OK. How are you, Morning Groovers? Great Good Fine OK? Rise and shine, everyone. It is time for Morning Groove. Now, talking more about today's opening. 우리는 항상 뭔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 남과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But I come to realize that the real comparison has to be yourself from the past. It could be yesterday's you, you from a year ago or a month ago, and things like that. 뭔가 그 남의 성장, 남의 그 잘난 모습은 HD 화질로 보이고 정말 화질이 정말 좋아요.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근데 막상 내 성장은 뭔가 약간 타임레스라서 잘 못 느끼고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가끔씩은 1년 전에 나의 모습, 아니면은 뭐 몇 달 전에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어? 나 꽤 많이 발전했네? 나 좀 많이 컸네? 많이 컸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순간이 분명 있어야 될 것 같아요. I think we often miss our own progress because we see it every single day. It's basically like watching a huge tree grow. You don't notice it until you compare old photos, right? 나무가 자라는 그 모습은 우리가 못 느끼지만 나중에 되고 나서 보면은 이 새끼 나무가 언제 이렇게 커버렸지? 이렇게 느끼잖아요. So maybe that is why looking back can be just as important as looking ahead.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앞만 내다보지 말고 또 지나온 나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 나를 비교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라디오 듣다가 알았는데 뭐 청취율 조사 기간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남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모닝그루버들.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공의로 전화 오면 저는요 TBS EFM 모닝그루브 듣고 있어요. 하루 종일 들어요. 제 방도 듣고 새벽에도 듣고 밤에도 듣고 생방사수도 하고 생금, 생월, 생수 하고 있는데 모르셨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해 주시면 그런 게 대답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Will that actually help with the company TBS? 그러니까 도움 된대요. 박은희 팀장님께서 밖에서 어, 그럼 되지 이러면서 끄덕끄덕 하셨거든요. 오케이. 알바생들 let's get it. It's your job now.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전 여러분들의 힌트를 드렸어요. I gave you a hint. So your job is to answer that you listen to Morning Groove every single day if you receive a phone call from 02 number. 요즘에는 이제 공의로 오는 전화 받으셔야죠. 알바생들이라면 그런 거 다 받으셔야 됩니다. 예, 뭐 무음모드, 뭐 혹시 종료하기 이런 거 금지고요. 뭐 어디 뭐 보험 가입 뭐 이런 거 전화 와도 그냥 다 모닝그룹 들어요 하고 끊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in advance for doing all of that fabulous job. 찬이송 모닝그룹어 그 굿모닝 알바 역할

0: No, it's not easy to ask you guys for all of these favors because we don't have much to give you. 근데 또 이렇게 또 하는 게 힘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Fighting, fighting. 좋습니다, 모닝그루버들. If you want to talk to me, if you want to request a song, you can always do that by sending me your text messages.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Now let's move on to MG Q&A.
1: For all the times that you rain on my parade.

많이 돌아왔습니다. Okay, today's question is going to be this. What is something that you're better at now than you used to be? 좋아요. 이제는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과거의 나 자신과 지금의 나를 비교하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요. 예전보다 더 잘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So let's all think about it. You always have to compare yourself from the past you, okay? From yourself a year ago or a month ago, whatnot. Just let me know about that something that you're better at now than you used to be. You could be better at driving compared to the past you. You could be better at cooking. You could be better at, I guess, speaking English. I'm pretty sure that you can come up with so many answers to this question. Just think about yourself. Today, the focus is you. 오늘은요, 나 자신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아주시고요. 온전히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나를 비교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전보다 더 잘하게 된 것, 썸머의 답을 드리자면요. I think I'm pretty good at keeping secrets compared to the past. 예전에는 제가 입이 조금 가벼웠던 것 같아요. 말하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는, 어머, 이거 봐봐라, 이거 봐봐라. 뭐 이랬대, 이랬대. 이러면서 막 수다 떠는 거에 엄청 이렇게 치중을 한 반면에 요즘에는 꽤나 좀, 묵직하고, 과묵하고, 좀 남들의 비밀도 잘 지켜주고, 제 스스로의 비밀도 잘 지키고, 그런 것 같아요. So I'm good at keeping my own secrets and someone else's secret. 근데 이게 좀 당연한 건가? 당연한 걸 제가 좀잘 못했었어요. 제 자신에 대한 비밀도 막 그냥 다 이제 막 알려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꽤나 과묵해지고, 이제 좀, 입도 무거워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o, I am so good at keeping secrets compared to to myself from the past.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전보다 나 이거 더 잘해요 싶은 게 있다면, 떠오르는 게 있다면, 지금 당장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will collect your messages and introduce them later in the show. Alright, everyone.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Let's now have a listen to the Knox Learn to Fly.

So today, I want to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re better at now than you were before. 예전보다 훨씬 능숙해진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볼 거입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계속해서 사연으로 알려주세요. 6497 responded. 점점 요리를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작은 코로나 때였던 것 같은데 나가서 먹는 게 어렵다 보니 유튜브로 각종 레시피를 찾아서 따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셰프 부럽지 않을 정도의 빠른 칼질과 맛을 자랑합니다. 특히 한식 잘해요. 한식은 손맛이죠. So I've become better at cooking. During this COVID era, I started to cook, getting all the recipes from YouTubes, and now I have become quite an expert in cooking Korean food. 이게 요리를 못한다라는 거는 요즘에는 좀 핑계 같기는 해요. 요즘에는 사실 못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밖에서 놀라시는데, 아니, 이렇게 레시피가 쉽게 나오고, 그거를 그대로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데, 아, 요리 못해. 이거는 뭔가 이제 핑계가 아닐까. 그건 의지의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I mean, of course, if you reach a certain level, yes, there is some sort of expertise in creating recipes and adding some extra flavors into the food. But to a certain level, I'm pretty sure everyone can cook.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는 누구나 할수 있는 게 요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요리를 진짜 못하는 건 이거 아닐까요? 레시피에서 소금 3티스푼 넣어주세요 이랬는데, 이거는 심심하니까 스킵할까? 이러면서 요리를 하는 건 이제 못하는 거겠지만, 그 디렉션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못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Check in messages from 하진 모닝 그루버. Good morning입니다. 오늘 하루 상쾌하게 출발합니다. 왜 상쾌하실까요? 비가 좀 좋으신가요? 제 차가 좀 상쾌해졌어요. 비 때문에 요즘에 세차할 일이 없어요. 아주 비가 깨끗하게 씻어줘가지고. 펭귄 킬러 모닝 그루버, 서비 모닝 그루버 오셨습니다. Good morning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hecking in this early in the morning. So, yes, today's topic is gonna be what is something that you're better at now than you used to be? Think about it.

Morning, Groovers, and our 알바생들, let's go! It's time for you to get some working done. 오늘 질문이 있고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알바생들 오늘 열일 해주실 거죠? So today's question is to think about the things that you're better at now compared to you in the past. 예전보다 내가 더 잘하게 된 것, 예전보다는 그래도 능숙해진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저도 전보다 요리를 조금 더 잘해진 것 같아요. 주말에 남편이 김치 부친 게 먹고 싶다고 했는데 부침가루랑 물 조절을 잘 못해서 예전에 두 번 다 실패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오징어를 넣고 백종원 아저씨 도움을 받아가면서 성공했어요. 선머님도 해드려보고 싶네요. The Wonder said that thing you do 신청해 보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 뭐예요? 감동 감동. So I think I've become slightly a better cook than before over the weekend. My husband said he wanted to eat kimchi pancakes and in the past I failed twice because I couldn't get the ratio of the pancake mix and water right. But this time I added squid and successfully made it to my husband. 아, 이 오징어 김치전 진짜 맛있겠다. 오늘 같은 날씨에 진짜 완전 먹어야 되는 그런 요리인데 바삭하게 되게 맛있게 잘 됐나 봐요. 물 조절이 완전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So the ratio of water is like the most important part when it comes to making kimchi pancake. You gotta make it crispy. Like the crisp is the most important part ever. 그러니까요. 하다 보면 는다니까요. 요리라는 게.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뭔가 물 조절을 완벽하게 땅땅 잘하는 거는 쉽지 않을 순 있는데 그래도 시행착오 끝에 결국에는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아, 근데 문제는 다음번에 하면은 또 비율이 망해요. 그죠? 다음번에도 그 비율이 나온다는 보상은 없고 그치만 하다 보면 진짜 느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성공한 그 바삭한 부침개를 먹는 그 뿌듯함 어떤데요?

그리고 펭귄킬러님께서 they actually gave me a comment about cooking, about what I said earlier. 썸머님, 요리를 하는 것과 맛을 내는 것은 다릅니다. 아무래도 레시피가 잘 되어 있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라고 해줬습니다. So I did mention earlier that, you know, everybody can cook because we have all these recipes on YouTube. So you can easily find those recipes. And if you just follow those recipes, you can become a good cook. But they say that being a good cook and being able to make that great taste is totally different from being able to know how to cook.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죄송해요. 제가 스스로 요리를 좀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건방지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요리 다 잘하는 거 아니야? 다 나처럼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한것 같기는 한데. 그래요. 갑자기 또 박은희 팀장님이 생각이 나긴 했네요. 이게, 암만 요리를 이렇게 열심히 하셔도, 보니까 요리를 좀 열심히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근데 아이가 귀신같이 엄마가 한 반찬은 딱 감별을 한대요. 그래서, 이거 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떡해. 너무 속상할 것 같아. 그래서, 이 맛을 내는 거는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케이, 인정, 펭귄킬러님. Thank you for pointing that out for me. 좋아요, 여러분들. 뭐 요리를 뭐 떠나서 요리뿐만이 아니라 예전보다 저 이거 훨씬 능숙해졌어요. 예전보다 말을 잘하게 됐어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제법 이걸 잘해요 싶은 사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what is something that you're better at now than you used to be? 오케이, 이 사연 한번 읽고 노래 들어볼게요.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업께서는요. 모닝그루브를 많이 들었더니 예전보다 좋은 노래도 많이 알게 되고 썸머피디님의 영어로 얘기하실 때 알아듣는 단어도 늘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listening to Morning Groove, I got to find out about some great music and also I get to pick up some of the words spoken by Summer PD when she's speaking in English. 그러니까 발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듣다 보면은 솔직히 좋은 노래 이런 선곡을 어디서 들어보시겠습니까? You won't listen to these kind of songs that we play for you like elsewhere. 어디서든 들어볼 수가 없어요. 적절한 이렇게 좀그 비율과 어떤 분위기 플로우에 맞는 이 귀신 같은 선곡은 only DJ 바. 자꾸 DJ 바라고 할래? 아까 막 이러셨던 것 같은데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겁니다. 더 괜찮은 이름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전 지금까지는 너무 좋거든요. 뭔가 독보적이잖아요. 그쵸?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DJ 바. 바바바바. 좋습니다. 여러분들, 청취율 조사 전화 올때 이런 얘기를 하시면 돼요. Actually, in fact, recommend this radio to the person calling you. 그래서, 아, 청취율 조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근데 진짜 한 번만 들어보세요. 이거 되게 괜찮거든요. 아이 키우세요? 아이와 들으면 더 재밌어요. 이런 추천 멘트까지 날려주셔야 진정한 모닝그루브의 어떤 에이스 알바생이라고 할수 있을까? So do that job, everyone. Spread the words about 모닝그루브. All right,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체육부장님.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요. This is The Wonders, That Thing You Do.

And that was Bruce Chanel, Hey Baby, requested by 얼짱님 Morning Groover. Thank you for this song request. What a nice throwback. 이 노래는 DJ OC라고 리메이크한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이 사람 노래 버전도 되게 좋아요. Hey, hey, baby, ooh, ah, 막 이러면서. I wanna know. 막 되게 신나는 바이브로 부르는데, 오리지널 버전으로 들으니까 더 좋네요. 저랑 어울릴 것 같다고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is request. And the message continues by 얼짱님. 청취율 조사 오키오키 접수요. 알바생 땀은 마를 날이 없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That's right. You gotta keep yourself busy, especially during this audio research period. Yes, receive that call from 02 and just tell them that, hey, I listen to Morning Groove. 그리고 저는 확실히 예전보다 화장 스킬은 늘은 것 같네요. 대학생 때 제 화장한 얼굴 눈 감아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 think I'm better at putting on my makeup compared to the past myself, past me, back in college. Yeah.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냥 과거 사진을 안 봐요. 그래서 대학교 때 뭐 풋풋한 시절 뭐 이런 사진 같은 거 볼 수도 있잖아요. 저는 보지 않아요. 왜냐면 도깨비 그 잡채예요, 진짜. 왜 이렇게 화장을 이상하게 하고 다녔는지. Like, I had no idea that I was looking like that when I was in college. I thought that was pretty. But then later, I'm like, so regretting. I'm like, why did I do that? Why didn't I...

I don't know, like did some lessons at a makeup academy or something. 화장 학원이나 다닐 걸왜 이렇게 화장을 이상하게 하고 다녔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왜내 친구들이 말리지 않았지? 그런 스모키 화장 하고 다니는데. 어쨌든 화장이 스킬이 좀 늘었다고 하시는데 완전 공감하는 바이고요. 우리 금수저 심바머닝 그룹어 굿모닝 예전보다 말빨이 늘었어요. 부장님, 사장님들을 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빨도 늘고 눈치도 잘 보게 됐네요. 원래 말을 잘안 하는 성격인데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잘 하게 되더라고요.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So I think my eloquence has improved compared to before dealing with managers and CEOs. I naturally became better with my words and quick-witted. Also, and I'm originally the type who doesn't talk that much, but since making a living is important, I ended up becoming good at it. I know it is all about that survival, you know? 내가 이런 걸 잘하든 못하든 결국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못하는 것도 다 하게 되는 그런 게 바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뭐 사장님 대하고 부장님 대하는 거 힘들고 고되셨겠지만 그래도 스킬 하나는 겟 하셨잖아요. So as long as that you are able to acquire some sort of skills, very particular skills, that counts right. 먹고 사는 게뭐 힘들고 이래도 결국에는 돌아오는 거 하나쯤, 남는 거 하나쯤은 있는 것 같아요. 줄무늬 모닝 그룹 오셨네요. Welcome.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라고 스마일 출첵해 주셨고, 원더헵 모닝 그룹어도 오셨네요. 헬로 헬로. 반가워요. 그리고 308 하나 모닝 그루버 정말 출근길에 오랜만에 들었는데 써머 PD 복귀하셨네요. 텐션은 더 오르신 거를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So you just found out about my return to morning groove. 작년 10월에 복귀했어요. 1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3개월만 있으면 1년 되네요. So yeah, it's been quite long since I've returned to Morning Groove, but thank you for realizing it. It's never too late to find out about Morning Groove, right? 감사합니다. 우리 308 하나 모닝 그루버. 저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죠? 저도 반가운데, 앞으로 자주자주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모닝 그루버들 예전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진 것, 능숙해진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So, what are you better at now than you were before?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계속해서 가동되고 있어요. TBS EFM 유튜브 채널로 들어와 주시고요. 오, 우리 선셋 모닝 그루버 is here. 묵직하고, 엥? 과묵하시고, 응? 비밀을 잘 지키는, 어? 그렇다 치고, 썸머 누나랑 티봉이 오늘도 까꿍. 와, 이렇게 저를 매기셨어요. 이 물음표 뭐죠? Why are you questioning about the fact that I'm quiet and silent? 저는 왜또 웃고 있죠? 저도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웃는 거겠죠? 어쨌든, 더 잘하게 된 것은 알바 활동이에요. 토달지 않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 당당하게 사실만을 얘기하는 거요. 여보세요? 어디라고요? 보험, 아, 됐고요. TBS EFM 모닝그룹만 밤낮으로 들어요. 부럽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that is something that you're skilled at being able to work for Morning Groove no matter what. 그럼요. 정말 좋은 스킬이고 정말 이 모범 답안을 선생 모닝 그루버께서 보여주셨네. So morning groovers, if you're ever confused, go copy what 선생 모닝 그루버 has said.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답 뭐라고 하지? 아, 나 청취율 조사 뭐라고 봤지? 선모가 뭐라 뭐라 했는데 하시는 분들은 우리 선생 모닝 그루버, 우리 모범 알바생의 이 모범 답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That's how you do it. I see you. I see you. Keep up the good work, morning groovers. 계속해서 잘 열심히 일해 주시고요. I'm gonna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everyone. 저 돌아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말아주시고 채널 고정! Stay tuned, everyone. This is Lainey. Good girls.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Morning Groovers. You're listening to a fabulous morning radio show called Morning Groove on TBS EFM. And I am your host, Summer. Welcome, welcome! We are live in the studio.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는 Morning Groove입니다. 저의 최애, 여러분들의 최애 라디오 Morning Groove이고요. We have a message from a new Morning Groover, 9167. 라디오 들으면서 처음으로 문자하네요.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을 하는데 아침에 들으면서 출근길이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Sent from 딸랑이 엄마.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힘이 난다는 문자 또 보내주시면 제가 되게 힘이 또 데려나기도 하고 항상 궁금하거든요. I always wonder to myself, okay, who might be listening at this moment? 도대체 누가 들으실까? 막 되게 궁금한데 이렇게 저요저요 등판해주시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힘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축축 처질 수도 있거든요. 그치만 오늘 아침에 이런 행복한 기운, 행복한 에너지 많이 많이 최대한 받으시고 이 힘으로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go back to MG Q&A because we want to introduce this one message from Chani Song about the things that you're much better at compared to the past. 우리 찬이 송 모닝 그룹어께서는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삶과 문제에 대한 여유가 조금 늘은 것 같아요. 애들 사춘기 보내고 일하면서 가진 경험을 하다 보니 문제가 일어나면 당황도 하기는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마인드 태도가 여유가 있어진 것 같아요. I think as I get older, I have developed a bit more peace of mind regarding life and problems. Having gone through my kids' puberty and gained all sorts of experiences while working, I still get flustered when a problem arises, but my mindset and attitude have become much more relaxed than before. I guess you learn your lesson as you experience those hardships in life. That's why I think experiencing all of that is really inevitable. 뭔가 나이를 먹어감으로써 삶과 그런 경험이 축적됨으로써 그 기간 안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그거를 딱 경험을 하고 넘어서야지 성장을 하는 것처럼 그 성장을 하고 나면은 내 자신이 훨씬 더 성숙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아, 막 진짜 대학 입시 공부 너무 싫어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네 인생에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지? 좀 더 살아봐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어릴 땐 공감을 못했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학생 때는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All you gotta do is sit on a desk and study because your parents will support you no matter what. They will feed you. But as you become an adult, you have, you know, all these kind of problems. 뭐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먹자니즘 등등 뭐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인간관계 막 이런 것도 걱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좀 연륜이 쌓이면서 이런 경험 스킬 뭐 이런 것도 느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예전보다 내가 훨씬 잘하게 된 것, 내가 능숙해진 것이 있다면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So what is something that you're better at now than you used to be? 우리 0117 모닝그룹어 서머피디님 토이스토리 보셨나요? 흑, 유유. 제 인생 영화인데 왜 우세요? 오랜만에 극장에서 보니 정말 좋더라고요. 혹시 안 보신 분들 모두 모두 추천드려요. 토이스토리 5에 나온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 신청합니다. So what's out recently is Toy Story 5, right? I did watch Toy Story 4 a couple of years ago. And I watched it with, who did I watch it with? I watched it with Greg, actually. 저 그렉이랑 같이 Toy Story 4 봤네. 아, 재밌게 봤거든요.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Does the story link together? I'm not so sure. But I'm pretty sure that I would definitely check Toy Story 5 out. 그렉 보고 다시 보러 가자 그럴까? 토이 스토리 같이 보는 친구가 되어버렸네요. Alright, Morning Groovers. I will be back for our segment Remake Rewind. 토코나로 돌아올 테니까요. Meanwhile, let's have a listen to this song requested by 0117 Morning Groover, Taylor Swift, I Knew It, I Knew You.

by 진우션, 내조나 바노 말고 다른 노래를 들을 건데요. 이 노래도 꽤나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We're gonna have a listen to How Deep Is Your Love by 진우션. 진우션께서 리메이크 샘플링을 한 곡인데요. How Deep Is Your Love 같이 한번 들어볼 거예요. 지금 이 리메이크 곡도 듣고 이따가 원곡도 같이 들어볼 거거든요. So yes, get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about who the original musician is of the song that we're about to listen to, How Deep Is Your Love. I am going to provide you a hint, a very kind and generous hint. So listen up. 힌트 제가 친절하게 또 드릴게요. 자, How Deep Is Your Love의 오리지널 원곡자는요. 정답은요. 여러분들께서 콩비지를 드시다가, 콩비지 아시죠? 콩비지? 콩비지를 드시다가 정답이 떠오르실 수가 있어요. 아, 콩비지. 그 콩으로 갈아가지고 만든 그 따끈따끈한 콩비지. Oh, how deep is your love, 콩비지? 이렇게 드시다 보면은 정답하고 떠올리실 수 있고요. And for some English hint, okay. So Summer is a very busy person. Busy person because after the show, she has to go back to work. She has to prepare for some meetings. She has to go shooting. She has to edit some videos. So Summer has a very, very busy, busy, busy day. Oh, busy. I'm gonna be so busy eating 콩비지. 어때요? 콩비지 먹느라고 굉장히 비지한 Summer. 아, 다 들었습니다. 오늘 힌트는 이거였고요. 자, How Deep Is Your Love 원곡자 누구인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맞춰주세요.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Let's have a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by 진우션, How Deep Is Your Love? Like this.

That was Chinushan with How Deep Is Your Love? And I threw you guys a question about the original musician. So your job is to guess the original musician towards this music. 원곡자가 누구일까요? 정답들이 속속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얼짱님께서 정답 베리베리 비지스. 와, 진우션 버전 처음 듣는데 너무 세련되고 좋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베리베리 비지스 마음에 드는데요. 제가 힌트를 진짜 거의 다 드렸는데 여러분들, 서비님께서는요, 콩 비지스요, 비즈니스라고. 아, 은근히 또 여러분들 아재 개그 좋아하신다는가요? 어, 썸머 힌트 뭐야? 어, 아재 이러면서 솔직히 피식피식 하셨죠? 펭귄킬러님, 비지스? 비지비지 하니까 비지스가 딱 떠오르는데요. 진우션도 이런 곡이 있었네요. 역시 펭귄킬러님. You got it, you got it. You picked up my hint just like that. 진우션도 이런 곡이 있습니다. Actually, a lot of musicians sampled or remade this music. 저는 개인적으로 진우션 버전도 좋아하고 I also love the version by PJ Morton, who is a band member of Maroon 5. Maroon 5의 아마 드러머였던 친구인데 친구는 아니죠. 아무튼 그 드러머였는데 이 드러머분께서 노래를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이 드러머분께서 How Deep Is Your Love? 라는 노래를 리메이크한 버전이 있는데 그 버전도 전 되게 좋아합니다. And also another guest from Happy Life Morning Groover. Oh, I guess not a guest. 이 버전은 익숙하지가 않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m not quite used to this version by 진우션.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은근히 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어쨌든 the basic line is very similar to the original song. 코드가 굉장히 또 비슷하잖아요. 원곡이랑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샘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의 힙합과 랩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I'm pretty sure you guys would be able to find out about the original musician just like the others. 맞습니다. 정답은 BG's 맞아요. 콩비지 아니죠. Busy person, busy 아니죠. BG's 였습니다. So yes, BG's released this song How Deep Is Your Love as their song. This song was originally released back in 1977. 77년도에 나온 노래입니다. How Deep Is Your Love was written by the BG's for the soundtrack to Saturday Night Fever. And, you know, this soft, soothing ballad became one of the trio's biggest international hits. It remains as one of the Bee Gees' most enduring love songs. Stay Alive, Stay Alive. 이 노래도 되게 유명하지만 How Deep Is Your Love? 이 로맨틱한 노래도 있거든요. How can their genre can skip from here and there? 되게 장르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뮤직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h, by the way, speaking of PJ Morton, actually, he used to be the band member who played keyboards, not the drum. 드러머가 아니라 키보드 하셨던 분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Anyways, have a listen to his version too. PJ Morton 버전도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좋고요. The remake version released in 1997 on 진우션's second album, The Real How Deep Is Your Love, samples the melody of the Bee Gees 1977 classic while blending it with YG Entertainment signature hip-hop style. 그래서 원곡을 이제 뛰어넘은 샘플 버전은 1997년도에 나왔고요. Some interesting fact, during the late 1990s, YG artists frequently sampled classic soul, funk, and pop records, and Chinushan's How Deep Is Your Love is, you know, one of the label's best-known examples of reimagining a Western pop classic for Korean hip-hop audiences. 한국 노래 중에서 의외로 또 이렇게 러브 발라드를 약간 힙합, R&B 버전으로 리메이크한 것들이 은근히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You know, remember last time where I introduced 윤미래의 삶의 향기? 이 노래도 되게 예전에 이제 클래식한 팝을 뭔가 R&B? 그 다음에 힙합 버전으로 내보낸 노래이잖아요. 진우션의 How Deep Is Your Love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Very soon, we're gonna have a listen

the original soundtrack, the original version of Bee Gees. 원곡을 들어볼 텐데요. 아, 제가 맨날 밀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비지스의 I know your eyes in the morning star. 나나나 이거 할 때, And the moment that you wonderful. 몸에는 대추가 좋다. 이거 자꾸 밀고 있거든요. 한번 대추를 생각해보면서 들으면 또 나름대로 듣는 재미가 있어요. 이게 원래 가사가 And the moment that you're wonderful to me 뭐 이런 건데 And the moment that you're wonderful for me 몸에는 대추가 wonderful 하다. 이런 가사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림수가 아니었을까요? 이런 한국 그 케이팝에 진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림수가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감히 한번 해보면서 대추 생각하면서 노래 들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So that was today's remake rewind, everyone. Later on the show, we have news headlines coming up and also some more of weather updates, and I'll talk to you guys more about today's topic for MG Q&A. 오늘 MG Q&A 질문도 이제 남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전보다 잘하게 되는 것, 훨씬 능숙해진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What are you better at now than you were before? 계속해서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if you're watching me on Viable Radio, 보는 라디오 시청하시고 계시면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또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I'll get back to you guys, everyone. But meanwhile, we're gonna have a listen to finally the original song of How Deep Is Your Love. 대추를 생각하시면서 떼창하면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I'll get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so don't go anywhere and stay tuned. Here is BJ's How Deep Is Your Love.

And we have some late arrivals. 우리 지각생 모닝 그룹어들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지각생 누구누구야? What a tank 모닝 그룹어. 출첵합니다. 지각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Dr. Paper 모닝 그룹어. Good morning. 인사가 늦었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괜찮아요. 지각을 하셔도 그 어떤 페널티도 없는 모닝 그룹입니다. 다만 제가 언급은 할 거예요. 우리 지각생! 이렇게. 뭐 하다가 이렇게 이제서야 출첵하셨나요? 바쁜 아침 보내고 계신가요? 마음만은 여유를 찾는 아름다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Okay, morning givers. What are you good at now compared to the past? 여러분들, 예전보다 나 이거 좀더 잘해요. 싶은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연 받고 있는데요. For that, we have an answer from 사뚜기 morning griever. 우리 사뚜기 morning griever는 지금 뭘더 잘하시나? 한 가지 일을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15년 정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6년 전에 독립을 해서 작은 제 사업체도 운영 중이고요. 자나깨나 한 가지 일만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예전보다 잘하게 되어서 전문가가 되었답니다. 우리 가족 먹고 살게 해주는 이 일을 사랑합니다. 신청곡은 Air Supply의 Even the Nights Are Better. I've been doing the same job for over 20 years. After working at a company for about 15 years, I became independent 6 years ago and I'm currently running my own small business. Since I've been dedicated to this one thing day and night, I naturally became better at it and then before and became an expert. I love this job that puts food on the table for my family members. 아, 멋지시네요. 한 가지 일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죠? 이거 했다가도 오만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일이 나한테 맞나? 아, 이걸 앞으로 10년, 20년 더 해야 된다니,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데, 뭐, 이러나 저러나, 그거를 지금 이미 후딱 20년이 넘었는데도 하고 계신 거예요. Amazing. You're doing like a fabulous job. And that is putting the food for your family members' table. 이렇게 또 든든한 가장의 사뚜기 모닝그루버이십니다. 한 가지 일을 10년 만에도 전문가가 된다고 하긴 하는데 20년이면은 뭐 거의 뭐 CEO급이시죠. 이미 사업체도 운영을 중이시라고 하시니까 그 사업하시는 거 승승장구하시고 꽃길만 앞으로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let's now listen to this song all together. 사뚜기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 다 같이 들어볼까요? Air Supply, Even the Nights Are Better.

That was Real Speedwagon's Can't Fight This Feeling. 민준 리나맘님께서 예전보다 잘하는 것. 저는 요리입니다. 10년 전에는 할줄 아는 게 없어서 계란 후라이, 삶은 계란 요리만 잔뜩 했었는데 이제는 이것저것 다 만들어 먹고 있어요. 맛있답니다. So my answer is cooking. 10 years ago, I didn't know how to make anything, so I only made lots of egg dishes, like fried eggs and boiled eggs, but now I cook and eat all sorts of different things. Well, good for you. I told you so. 요리를 어느 정도까지는 할수 있다니까요, 다들. 뭔가 요리를 할 때마다 다 망하고, 뿔코, 막 짜고, 막 이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어느 정도 기본, 그러니까 먹을 만한 음식 정도의 레벨까지는 할수 있다. So everybody can cook until an extent where people can kind of eat your food, where it's an edible food. But to be an expert, now that's a total different story mentioned by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어쨌든 요리는 하다 보면 는다. 언어도 하다 보면 는다. 하다 보면 안 느는 게뭐 어디 있을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다할수 있어요. 파이팅! 우리 서비 모닝그루버께서는요. 저는 유연함이요. 갑자기 일정이 바뀌거나 계획이 바뀌어도 잠깐 당황하고 그 상황에 맞춰갑니다. 예전에는 하기로 한 것에 고집을 부렸었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다는 것을 나이 들다 보니 알게 된것 같아요. 일이든 어떤 것든이든요. 골프 칠 때도 자꾸 왼쪽으로 공이 가면 오른쪽으로 에이밍 자꾸 쳐요. 오늘은 그런 날이다 하면서 말이죠. So what I'm better at than before is flexibility. Even if a schedule or plan changes suddenly, I only panic for a brief moment and just adapt to the situation. And it goes the same when I play the golf too. 그러게 말이에요. 뭐 진짜 그거대로 막 고집한다고 해서 그거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고집한다고 했는데 그거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내 탓을 하게 돼요. 그래서 You just gotta be flexible to some extent to the situation, you know? If you have a very strict plan for something, yeah, you might as well go with it, but life just doesn't work that way. 인생이 그렇죠? 저도 원래 파워제이여가지고, 막 여행 갈 때도 시간 단위, 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계획 세우고 막 이랬었거든요. So I would plan for a trip, like really specifically based on time slots and everything. But then, you know, like it just never happens that way. 그래서 좀 유연해진 것도 있고, 뭔가 생방송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좀 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제작하는 사람들은 피가 좀 많은 것 같기는 한데, When you do a live show, you know, things kind of like twist and never go the way you expected. 뭐, 큐시트에 짜여져 있는 대로 절대 노래 선곡이 나가지 않고요. 바구니 팀장님께서 아침마다 이렇게 큐시트를 보내주세요, 저한테. 이거를 프린트를 해서 정성스럽게 주시지만, We barely play the songs that are on the list. Like, only half of them, actually. 여기에 이제 절반 정도만 원래대로 나가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의 그 신청곡과 플로우에 맞게끔 또 선곡을 다시 하시기 때문에. 유연하게 잘 대처를 하십니다.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it is time for me to wrap up the program, everyone.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이렇게 돌아왔네요. 여러분, 청취율 조사 알바는 이어집니다. 방송은 끝나도 여러분들은 초과 근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02로 전화 오면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초과 근무 중인데요. 모닝 그루브 듣습니다. 초과 수당은 어디서 받을 수 있죠? 뭐 이런 거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제가 시켰다고 하지 마세요. Anyways,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그리고 다시 보기, 다시 듣기는 TBS EFM Morning Groove 유튜브 채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requested by 금수저 심바 Morning Groover, Torius Ivan Youth. This has been Summer Lee. I hope you guys have a safe day because it's raining outside. Drive safely, walk slowly, don't fall off. 넘어지지 마시고요. 오늘 전방 주시하시면서 조심조심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신지 한번 여쭤보고 시작합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이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강의를 했습니다. So over the past weekend, I found myself standing in front of a classroom teachi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how to make a radio program. 앞으로 한두 달간 지속되는 이 프로그램인데요. 학생들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서 심지어 방송까지 되는 아주 이 야심찬 기획의 강의입니다. So, it's the start of a two-month project where the students will create their own shows from scratch and eventually be broadcast. 실제 지상파에서 방송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영어 강사 일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아이들도 가르쳐 봤기 때문에 또 이제 제가 17년 차 PD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어. 사실 별로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You know, I've taught English before to high school and middle school, even elementary school kids. And I spent 17 years as a producer, producing radio show. I figured, how hard, could this be? Teaching kids about, radio. No sweat, right? Kind of. 하지만 웬걸? Yes, 웬걸? 아이들이 일단 그닥 라디오라는 매체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라디오 제작 강의가 생겨났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So kids weren't interested in radio as a medium, as a media. So it was not easy, let me put it that way, teaching those kids and have them interested in this radio production. 그래서 이제 한 시간 가량의 이제 강의를 하고 또 실습 위주의 어떤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한 시간 동안 강의하는 시간에 몇번 속으로 멘붕이 온 것을 느꼈습니다. So I taught about an hour of, theoretical stuff, the basic stuff about, radio production, right? But I think during those 1 hour, I had quite a few moments of panic, I think. 별로 내가 지금 아이들에게 흥미를 주고 있지 않다. 확실히 알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이 무반응과 그런 표정에서 알수 있었는데요. I could almost feel it, right? I'm not connecting with these kids, The expressions on their faces and the lack of expression, let me put it that way, or lack of reaction made it very painfully clear. 사실 영어를 가르칠 때는 학원에서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비를 비싼 학원비를 내면서 학원에 오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싼 학원비를 내면서 오는 아이들은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월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kind of made me realize, when I was teaching English at the Hagwons, right? I mean, they paid to be there. Of course, this school, the radio, production school, they pay to be there also, right? But, I could see that not all of them were there, by their own will. Let me put it that way. 아무튼 이 뭔가를 흥미를 이끌어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public speaking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Trying to spark a curiosity in people who didn't necessarily walk in with it, that is a completely different challenge, I would have to say.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흥미롭게 할수 있을까? 흥미를 갖게 할수 있을까? 참 아직까지 굉장한 챌린지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퍼블릭 스피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하는 이 라디오 진행도 퍼블릭 스피킹이죠. In a way, the hosting the show every morning, it is a form of public speaking, in a way. 하지만 이제 대면을 하면서 하는 public speaking과 또 그냥 전파를 이제 누가 듣는지를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public speaking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지금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고 계시다는 거는 아무래도 라디오를 듣고 싶어서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So there is a purpose for you to be tuned in at this moment, right?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을 마음의 준비와 여유와 또 어떤 의향이 있으신 거잖아요. So that gives me confidence,

어디 강연에 가셔서 이야기하셨다는 것도 뭐 public speaking이고 many it could come in the different sizes and the situation. 그래서 여러분들 다수의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What kind of public speaking have you done and what kind of experience was it for you? 어떤 기분이셨는지 어떤 경험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먼데이 프로그램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실 답변 보내주실 거거든요.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에 샵 1013 50원에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라이브 TBS FM 라이브 검색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Gareth Gates입니다. Listen to my heart.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 이야기가 안 들리나? 내 이야기가 재미가 없나?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또 그렇게 노력을 하면 노력할수록 더 좋아지는 건 아니고 더 나빠지는 경향도 있고요. So if you kind of are too conscious of, you know, about whether worrying about whether people are interested in what you're saying right now, I think it might make the situation even worse. 뭔가 더 당황하면서 또 긴장하게 되고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한 시간 동안 잘 끝내긴 했는데요. And then we went into kind of you know discussing in detail, you know, what kind of programs the kids want to make.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 이제 코칭해주는 약간 멘토링 시간으로 갔을 때는 좀더 나았었습니다. It was a discussion. So, but still, they were kind of, you know, weren't really totally open about, you know, what they want to do. And 뭔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막 이렇게 배우려는 느낌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So, what kind of public speaking have you done? If you ask me personally, you know, EQ DJ는 public speaking 좋아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죠. But, you know, let me be frank. You know, I despised any situation of having to speak in front of people.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저는 이런 진짜 싫어했어요. 정말 싫어했어요. So, you know, as you know, I have gone through a period where I was, you know, doing a band, right? 그래서 이제 공연할 때도 중간중간에 이제 멘트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I dreaded those times.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시간이, you know. So I frowned upon any situation that involved, you know, public speaking. 저런 사람이 어떻게 라디오 진행을 하지? 궁금하시죠? I know. It's kind of really amazing to think that, you know, I'm doing this kind of live radio broadcast every day for 2 hours. 저도 참 살다 볼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참 public speaking을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but I think you never know until you actually try. 한번 몇번 시도를 해보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You might actually, you know, find it very surprising that you actually enjoy this kind of, you know, task. You know, speaking to, you know, other people, in front of many people. I think if you are, you may say, if you're I, you probably won't, you know, like speaking, you know, in front of people too much. If you're E, you know, otherwise, but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또 E하고 I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So let me know, okay? What kind of public speaking have you done?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이원석입니다. Day by Day.

이원석 Day by Day였습니다. So, public speaking. 베스키님께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학교 강의 고충 너무 공감되네요. 아이들이 빨리 강의의 소중함과 가치를 느끼기를 바라겠습니다. I can totally relate to the challenges of teaching at school. I hope the students soon realize how valuable and meaningful those classes really are. I guess if you are a parent, I think you might have done something similar. 왜냐면 학교 같은 데도 보면은 이 career day라고 부모님들이 가끔 아이들이한테 와서 이렇게 또 뭐라고 할까 강의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야기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 학교에서도 아 그런 거 하면은 정말 와 긴장되고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가치를 느끼는 것까지는 글쎄요. 언젠간 그렇게 느끼길 바라겠지만 지금은 그냥 조금 just a step by step, you know, I hope that they will open their hearts.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학생의 입장이라도 처음에 보는 첫 클래스에서 이제 처음 본 선생님하고 이렇게 굉장히 오픈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면서 했을 것 같지 않고요. Of course, you know, I think, you know, if I you know, put myself in their shoes, you know, I would be just like that too. 정말 저도 굉장히 그런 무반응일 것 같아요. 그냥 무던 그 자체일 것 같은데. So let's talk about that, you know,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with part two, I have some weather reports coming up as well. This is Jonas Blues, Jesse Reyes, and Juan Magan, Wherever You Go.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BTS, Yet to Come, Benny's request song, introducing RM as the public speaker that we also know well. 제니님께서도 이 public speaking에 대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매주 교회 소모임에서 오랜 시간 사람들 앞에 서서 제 이야기를 나눠왔어요. I spent many years sharing my stories in front of people at a small group in my church every week. 가끔 감정을 쏟아내며 마음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대부분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큰 위로를 받았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There are times I became overly emotional and found it difficult to get through. But looking back, those moments became precious memories of, you know, people comforting each other and finding great strength and encouragement together. I guess that is the strength of those small-scale meeting. 아무래도 이제 소모임의 이제 장점은 서로 좀 더 intimate한 그런 속에 있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겠죠, I think. I've been a part of those kind of small meetings as well, but I think, you know, sometimes I found it kind of difficult to, you know, reveal what is inside of me, or rather kind of, I had kind of, I don't know, doubts in my mind whether I should reveal, you know, what I'm feeling inside. 꼭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그런 인티메이트한 그런 감정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야 되나 내가 밝혀야 되나 공개를 해야 되나 you know I want it to be kind of you know maybe something that I want to share only with really close intimate friends. So I guess it's a matter of you know whether you view those members as your true friends. 그런 또 문제이겠네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아무 이야기도 하고 다. 막 이렇게 털어내겠죠, 그죠? 감사드립니다. I think that is a great, you know, form of public speaking for sure. 이 public speaking이 또 별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 사람 앞에서, 두 명 이상의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폼이 있겠죠. 제니님의 신청곡 듣고 또 돌아올까요? 황치열 앤 리사입니다. 이 밤의 끝을 잡고.

That was Jennifer Lopez, Brave. And the second track was Standing Egg, 99라는 곡이었습니다. So, Brave was a request from one of our kitty님 who has sent in a lengthy message, 7582님, about her experiences, you know, while living in China, having to kind of, you know, I don't know, prepare for one day class for kindergarten kids in Chinese, that is, right? 한국말로 준비해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If it was in Korean, must have been hard, even in Korean, I think. 근데 I guess, you know, because it involves the classroom that your kid is in, I guess they probably have given you extra strength and courage to, you know, just to go ahead and do it, you know. Just do it, just like some slogan says, right? 참, 엄마의 힘이 참 느껴지는 그런 예, 사연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7582님. So maybe one more message before moving on to part 4 and Music Boutique segment today. 3056님께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30명 정도가 모인 모임에서 본의 아니게 K-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 고추장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면서 드라마, 음악 전문가도 아닌데 참 괴로웠던 자리였습니다. 그렇군요. 3052님, I once found myself unexpectedly talking about Korean culture in front of a group of about 30 people. And it all started when someone asked about gochujang. And before I knew it, we were talking about K-dramas and music, which I'm no expert on, and it was a pretty nerve-wracking kind of experience. 그렇군요. 참, 근데 하다 보면 내가 잘하네 그래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나요? I'm not sure if 3052님 felt that way. 해보니까 나도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하셨나요 혹시? Because I think I had experience at work, at TBS. TBS에서 예전에 한번 어떤 여러 방송사가 이제 모인 약간 그런 컨퍼런스 같은 걸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국장님께서 사회를 맡기셨어요. 저한테. It was a meeting of different broadcasting companies, and my boss gave me this job of hosting that event. 근데 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약간 개그를 하고 있더라고요. I found myself giving like a dad joke, uncle joke, and you know, trying to be really humorous because it was kind of a, you know, awkward kind of a vibe. 왜냐면 뭐 같이 모였지만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한 그런 약간 그런 미팅이었거든요. And my boss later told me that, hey, I think you are good at this. 너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잘한다 이런 거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는데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했습니다. 3056님께서 신청곡을 주셨는데 잉글랜드 노르웨이전에서 두 골을 넣은 주드 벨링엄 기억하면서 Hey Jude 신청한다고. So I'd like to request the Hey Jude. I'm thinking of Jude Bellingham who scored two goals in the England's match against Norway. 그렇군요. 전 추가할 모시니까 아,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6님 신청곡인데요. 4부 뮤직 부티크로 돌아오겠습니다. Beatles, Hey Jude. Hey.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오늘 뮤직 부티크는 약간 슬픈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였는데요. 이 팝 음악계의 큰 별이시자 또 큰 언니 기억 계시죠? 보니 타일러께서 돌아가셨다는 슬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So last week, Bonnie Tyler, who is considered one of the big sisters in the pop music industry, has passed away. She is from English Wales. She is from, and she was 75 years old. 영국의 웨일스 출신의 보니 타일러, 올해 75세이셨습니다. 포르투갈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받는 중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So she was being treated at a hospital in Portugal, and the condition, I guess, worsened, and she passed away. 저는 중학교 때 이분 곡을 듣고 상당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I listened to her song when I was in middle school. And as you know, she has this very raspy voice, right? And I wasn't particularly fond of raspy voice, especially a woman's raspy voice for some reason. 어떤 여성 싱어가 이렇게 허스키한 목소리를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었는데 But just her song really struck me really hard. 정말 노래가 너무 좋고 와 이렇게 파워풀한가. 어떤 남성이 부르는 것보다도 파워풀하게 느껴졌는데 뭔가 음악이 헤비하다고 보기에는 그냥 그런 건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와 닿는 게 너무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뮤직 부티크 보니 타일러 중심의 어떤 스토리로 한번 꾸며봤는데요. So I, themed today's music boutique around stories that is related to Bonnie Tyler. 그래서 그녀의 뭐 대표적인 곡이죠. 곡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onnie Tyler, Total Eclipse of the Heart.

Bonnie Tyler, Total Eclipse of the Heart, of the Heart. 너무나 뭐 아이코닉한 노래죠. One of the iconic songs by Bonnie Tyler. One of many iconic songs by Bonnie Tyler. 제니님께서 신디 로퍼랑 비슷하다 느꼈던 것 같아요. She sounded a bit similar to Cindy Lauper. Yes, I think they both have, I don't know, kind of the rebellious kind of vibe with their voice. 뭔가 이렇게 이 예쁜 여성스러운 목소리보다는 뭔가 이렇게 이 attitude가 있는 그런 목소리죠. 두 분 다, I think. Score Wisdom 님도 저도 이런 목소리를 갖고 싶었던 때가 있어서 여러 노력을 해봤는데 바뀌지 않더라고요. 진하고 매력적인 목소리 오래오래 기억되길. So I wanted to have a voice like this. So I tried and a lot of things but didn't really happen. Let her voice be remembered for a long time, for times to come. Yes, I think that will happen for sure. 근데 이따가 좀 이야기하겠지만은 she had a some surgery on her vocal cord, I think. 이 성대 수술을 아마 좀 받으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Earlier in her career. 이제 처음 데뷔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이후로 목소리가 또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I think that kind of really contributed her raspiness of her voice, I think. We'll talk more about that a little bit later too. 뽀글님께서도 It's a heartache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Yes, I will get to that song as well today. So, many people paid the tribute to the passing of Bonnie Tyler. And one of the people who paid the tribute was Kevin Bacon. 많은 사람들이 케빈 베이컨이 또 어떤 이 트리뷰트를 할지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I think people were kind of waiting what kind of a tribute Kevin Bacon might do for Bonnie Tyler because Kevin Bacon이 이제 출연했던 영화죠. Footloose. I think you remember this iconic movie starring Kevin Bacon. I think in the early 80s, 그죠? 80년대 중반쯤에 나온 영화였죠. 이제 Kevin Bacon 주연이었는데 그 영화에서 굉장히 아이코닉한 그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I think if you have seen the movie, I think you know, right? 그 케빈 베이컨이 이 버먼트라는 마을에 전학 온 도시 출신의 이제 청년이었습니다. So Ren, the character played by Kevin Bacon, was a city teenager who has just moved to a small town called Beaumont, and 어느 날 근데 이제 그 마을에 있던 불량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이 마을의 문제아 척 크랜스턴이라는 친구와 신경전을 벌이게 됩니다. So one night he was hanging out with the you know local troublemakers. Right? He ends up in this very tense showdown with the town bully named Chuck Cranston. 그래서 이 젊은 청년들이 술김에 그렇다면 우리 이 게임을 하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치킨 게임을 하자라고 제안하는데 이 트랙터 치킨 게임이라는 게임이었는데 뭐냐면은 이 아무래도 이 시골이니까 경운기 같은 게 있잖아요. 두 청년이 경운기를 몰고 두 트랙터가 갈 수 있는 넓이의 길이 아니라 딱 트랙터 하나, 경운기 하나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넓이의 길에서 서로를 향해 돌진을 합니다. So this game, chicken tractor game, right? The rules are very simple. So whoever, they would actually drive toward each other and whoever gets out of the way, right, loses. 그래서 결국에는 케빈 베이컨이 이기는데 너무 약간 재밌는 건 뭐냐면은 케빈 베이컨도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신발끈이 페달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케빈 베이컨은 끝까지 그 트랙터 위에 있는데 그 상대방 청년이 저 친구가 끝까지 올 생각인가 보네. 그래서 치킨 아웃해서 이제 먼저 탈출을 하고 케빈 베이컨도 나중에 탈출을 해서 두 충돌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So the fact is that Kevin Bacon, his shoelace got caught up in the pedal, so leaving him sort of unable to escape. So the other guy, right, kind of became very fearful.
that and I ended up jumping from the tractor first, which kind of gave Kevin Bacon the win. 약간 제가 영화 설명을 너무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경운기 씬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 노래였는데 이 노래가 너무 그 씬하고 너무 잘 맞는 노래라서 그 영화 장면과 함께 상당한 어떤 잊을 수 없는 그런 할리우드 씬으로 기억이 되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그 곡을 두 번째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버니 타일러입니다. Holding Out for a Hero.

0: you can kind of see why Americans love Kevin Bacon so much if you watch that scene with this song. So just hours after Bonnie Tyler's passing, right, Rod Stewart, actually, he's considered a very close friend to Bonnie Tyler. And Rod Stewart는 또 이제 Bonnie Tyler의 영혼의 단짝이라고 부를 만큼 두 분의 이제 raspy voice, husky voice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런 분인데, he kind of paid his tribute playing one of her iconic hits. 사실 Rod Stewart가 이제 Bonnie Tyler It's Heartache라는 곡 있죠. 그 곡을 리메이크를 하시면서 본인의 공연에도 굉장히 많이 부르셨거든요. So on the day of Bonnie Tyler's passing, 몇 시간 후 지난 다음에 본인 어떤 공연이었는지 어떤 그런 조그만 카페 같은 데서 이 어떤 짧게 이 곡을 불렀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1: We lost a good friend of mine in the last 24 hours, Bonnie Tyler.
2: Aww.
1: So, yes, I'll hide.

It's a Heartache, Rod Stewart, sung by Rod Stewart, of course, originally by Bonnie Tyler. 그래서 두 분이 상당히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데, so he, Rod Stewart wrote this. And I quote, "We shared a similar style of vocalizing. She was a good pal, a true soul stirrer. I sing It's a Heartache every night on tour. I will miss you, darling Bonnie." 라고 이렇게 또 heartfelt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는 또 보니 타일러가 이번에는 로드 스튜어트, Sir Rod Stewart의 곡을 부른 곡이 있는데, Of course, Have You Ever Seen the Rain이라는 곡인데, It's not the Rod Stewart original, but you know, many people associate this song with Rod Stewart, right? 그래서 사이좋게 두 분이 서로의 노래를 한 곡씩 이렇게 부르는 모양으로 오늘 프로그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Remember, QT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Here is Bonnie Tyler singing Rod Stewart original, Have You Ever Seen the Rain?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3: 首尔我来了。

We started off this morning by listening to Take It or Leave It by Great Good Fine OK. How are you, Morning Groovers? Great Good Fine OK? Rise and shine, everyone. It is time for Morning Groove. Now, talking more about today's opening. 우리는 항상 뭔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 남과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But I come to realize that the real comparison has to be yourself from the past. It could be yesterday's you, you from a year ago or a month ago, and things like that. 뭔가 그 남의 성장, 남의 그 잘난 모습은 HD 화질로 보이고 정말 화질이 정말 좋아요.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근데 막상 내 성장은 뭔가 약간 타임레스라서 잘 못 느끼고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가끔씩은 1년 전에 나의 모습, 아니면은 뭐 몇 달 전에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어? 나 꽤 많이 발전했네? 나 좀 많이 컸네? 많이 컸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순간이 분명 있어야 될 것 같아요. I think we often miss our own progress because we see it every single day. It's basically like watching a huge tree grow. You don't notice it until you compare old photos, right? 나무가 자라는 그 모습은 우리가 못 느끼지만 나중에 되고 나서 보면은 이 새끼나무가 언제 이렇게 커버렸지? 이렇게 느끼잖아요. So maybe that is why looking back can be just as important as looking ahead.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앞만 내다보지 말고 또 지나온 나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나를 비교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라디오 듣다가 알았는데 뭐 청취율 조사 기간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남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모닝그루버들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02로 전화 오면 저는요 TBS EFM 모닝그루브 듣고 있어요. 하루 종일 들어요. 제 방도 듣고 새벽에도 듣고 밤에도 듣고 생방사수도 하고 생금, 생월, 생수 하고 있는데 모르셨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해 주시면 그런 게 대답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Will that actually help with the company TBS? 그러니까 도움 된대요. 박은희 팀장님께서 밖에서 그럼 되지 이러면서 끄덕끄덕 하셨거든요. 오케이. 알바생들 let's get it. It's your job now.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전 여러분들의 힌트를 드렸어요. I gave you a hint. So your job is to answer that you listen to Morning Groove every single day if you receive a phone call from 02 number. 요즘엔 이제 01로 오는 전화 받으셔야죠. 알바생들이라면 그런 거 다 받으셔야 됩니다. 예, 뭐 무음모드, 뭐 혹시 종료하기 이런 거 금지고요. 뭐 어디 뭐 보험 가입 뭐 이런 거 전화 와도 그냥 다 모닝그룹을 들어요 하고 끊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in advance for doing all of that fabulous job. 찬이송 모닝그룹어 크크크 굿모닝 알바 역할 지대로 할게요. 청취율 이렇게 무관심한 라디오 처음 봅니다. 알바들 최저시급도 못 받지만 해봅시다 라고. 그러니까요. 되게 무심하죠. 무심한데 오늘 한번 좀 대놓고 부탁을 드려봤어요. 딴 데는 뭐 난리도 아니더만요. Like if you tune into other radio, of course you shouldn't. But if you do, like they would give out gifts, they would do all sorts of events. 근데 우리는 형편 아시잖아요. 우리는 없는 형편이어가지고 막 그런 거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또 구걸은 합니다. 여러분께. 여러분들 가진 건 없지만 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공의로 오는 전화 이러면서 그러니까 부탁하기 민망해서 그동안 언급을 안 한 거예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You know, it's not easy to ask you guys for all of these favors because we don't have much to give you. 근데 또 이렇게 또 하는 게 힘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Fighting, fighting! 좋습니다, 모닝그룹어들. If you want to talk to me, if you want to request a song, you can always do that by sending me your text messages.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Now let's move on to MG Q&A.

영어의 답을 드리자면요. I think I'm pretty good at keeping secrets compared to the past. 예전에는 제가 입이 조금 가벼웠던 것 같아요. 말하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는, 어머, 이거 봐봐라, 이거 봐봐라. 뭐, 이랬대, 이랬대, 이러면서 막 수다 떠는 거에 엄청 이렇게 치중을 한 반면에 요즘에는 꽤나 좀, 묵직하고, 과묵하고, 좀 남들의 비밀도 잘 지켜주고, 제 스스로의 비밀도 잘 지키고, 그런 것 같아요. So, I'm good at keeping my own secrets and someone else's secret. 근데 이게 좀 당연한 건가? 당연한 걸 제가 좀잘 못했었어요. 제 자신에 대한 비밀도 막 그냥 다 이제 막 알려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꽤나 과묵해지고, 이제 좀, 입도 무거워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o, I am so good at keeping secrets compared to to myself from the past.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전보다 나 이거 더 잘해요 싶은 게 있다면, 떠오르는 게 있다면, 지금 당장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will collect your messages and introduce them later in the show. Alright, everyone.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Let's now have a listen to the Knox Learn to Fly.

So today, I want to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re better at now than you were before. 예전보다 훨씬 능숙해진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볼 거입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계속해서 사연으로 알려주세요. 6497 responded. 점점 요리를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작은 코로나 때였던 것 같은데 나가서 먹는 게 어렵다 보니 유튜브로 각종 레시피를 찾아서 따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셰프 부럽지 않을 정도의 빠른 칼질과 맛을 자랑합니다. 특히 한식 잘해요. 한식은 손맛이죠. So I've become better at cooking. During this COVID era, I started to cook, getting all the recipes from YouTubes, and now I have become quite an expert in cooking Korean food. 이게 요리를 못한다라는 거는 요즘에는 좀 핑계 같기는 해요. 요즘에는 사실 못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밖에서 놀라시는데, 아니, 이렇게 레시피가 쉽게 나오고, 그거를 그대로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데, 아, 요리 못해. 이거는 뭔가 이제 핑계가 아닐까. 그건 의지의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I mean, of course, if you reach a certain level, yes, there is some sort of expertise in creating recipes and adding some extra flavors into the food. But to a certain level, I'm pretty sure everyone can cook.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는 누구나 할수 있는 게 요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요리를 진짜 못하는 건 이거 아닐까요? 레시피에서 소금 3티스푼 넣어주세요 이랬는데, 이거는 심심하니까 스킵할까? 이러면서 요리를 하는 건 이제 못하는 거겠지만, 그 디렉션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못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Check-in messages from 하진 모닝그루버. 굿모닝입니다. 오늘 하루 상쾌하게 출발합니다. 왜 상쾌하실까요? 비가 좀 좋으신가요? 제 차가 좀 상쾌해졌어요. 비 때문에 요즘에 세차할 일이 없어요. 아주 비가 깨끗하게 씻어줘가지고. 펭귄킬러 모닝그루버, 서비 모닝그루버 오셨습니다. 굿모닝, 굿모닝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hecking in this early in the morning. So, yes, today's topic is gonna be what is something that you're better at now than you used to be? Think about it and let me know. Here is Surfaces. Come with me.

Morning Groovers and our 알바생들, let's go! It's time for you to get some working done. 오늘 질문이 있고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알바생들 오늘 열일해 주실 거죠? So today's question is to think about the things that you're better at now compared to you in the past. 예전보다 내가 더 잘하게 된 것, 예전보다는 그래도 능숙해진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저도 전보다 요리를 조금 더 잘해진 것 같아요. 주말에 남편이 김치 부친 게 먹고 싶다고 했는데 부침가루랑 물 조절을 잘 못해서 예전에 두번다 실패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오징어를 넣고 백종원 아저씨 도움을 받아가면서 성공했어요. 사모님도 해드려보고 싶네요. The Wonder said that thing you do 신청해보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어, 뭐예요? 감동, 감동. So I think I've become slightly a better cook than before over the weekend. My husband said he wanted to eat kimchi pancakes, and in the past, I failed twice because I couldn't get the ratio of the pancake mix and water right. But this time, I added squid and successfully made it to my husband. 아, 이 오징어 김치전 진짜 맛있겠다. 오늘 같은 날씨에 진짜 완전 먹어야 되는 그런 요리인데 바삭하게 되게 맛있게 잘 됐나 봐요. 물 조절이 완전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So the ratio of water is like the most important part when it comes to making kimchi pancake. You gotta make it crispy. Like the crisp is the most important part ever. 그러니까요. 하다 보면 는다니까요. 요리라는 게.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뭔가 물 조절을 완벽하게 땅땅 잘하는 거는 쉽지 않을 순 있는데 그래도 시행착오 끝에 결국에는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아, 근데 문제는 다음번에 하면은 또 비율이 망해요. 그죠? 다음번에도 그 비율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 그치만 하다 보면 진짜 느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성공한 그 바삭한 부침개를 먹는 그 뿌듯함. 어떤데요? 그리고 펭귄킬러님께서 They actually gave me a comment about cooking, about what I said earlier. 선모님, 요리를 하는 것과 맛을 내는 것은 다릅니다. 아무래도 레시피가 잘 되어 있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라고 해줬습니다. So I did mention earlier that, you know, everybody can cook because we have all these recipes on YouTube, so you can easily find those recipes. And if you just follow those recipes, you can become a good cook. But they say that being a good cook and being able to make that great taste is totally different from being able to know how to cook.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죄송해요. 제가 스스로 요리를 좀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건방지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요리 다 잘하는 거 아니야? 다 나처럼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한것 같기는 한데. 그래요. 갑자기 또 박은희 팀장님이 생각이 나긴 했네요. 이게, 암만 요리를 이렇게 열심히 하셔도, 보니까 요리를 좀 열심히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근데 아이가 귀신같이 엄마가 한 반찬은 딱 감별을 한대요. 그래서 이거 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떡해. 너무 속상할 것 같아. 그래서. 이 맛을 내는 거는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케이, 인정, 펭귄킬러님. Thank you for pointing that out for me. 좋아요, 여러분들. 뭐 요리를 뭐 떠나서 요리뿐만이 아니라 예전보다 저 이거 훨씬 능숙해졌어요. 예전보다 말을 잘하게 됐어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제법 이걸 잘해요 싶은 사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what is something that you're better at now than you used to be? 오케이, 이 사연 한번 읽고 노래 들어볼게요. 해피라이프 모닝 그루버께서는요. 모닝그루브를 많이 들었더니 예전보다 좋은 노래도 많이 알게 되고 썸머피디님의 영어로 얘기하실 때 알아듣는 단어도 늘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listening to Morning Groove, I got to find out about some great music and also I get to pick up some of the words spoken by Summer PD when she's speaking in English. 그러니까요. 발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듣다 보면은 솔직히 좋은 노래 이런 선곡을 어디서 들어보시겠습니까? You won't listen to these kind of songs that we play for you like elsewhere. 어디서든 들어볼 수가 없어요. 적절한 이렇게 좀그 비율과 어떤 분위기 플로우에 맞는 이 귀신 같은 선곡은 only DJ 바. 자꾸 DJ 바라고 할래? 아까 막 이러셨던 것 같은데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겁니다. 더 괜찮은 이름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전 지금까지는 너무 좋거든요. 뭔가 독보적이잖아요. 그쵸?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DJ 바. 바바바바. 좋습니다. 여러분들, 청취율 조사 전화 올때 이런 얘기를 하시면 돼요. Actually, in fact,
recommend this radio to the person calling you. 그래서 아, 청취율 조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근데 진짜 한 번만 들어보세요. 되게 괜찮거든요. 아이 키우세요? 아이와 들으면 더 재밌어요. 이런 추천 멘트까지 날려주셔야 진정한 모닝그루브의 어떤 에이스 알바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So do that job, everyone. Spread the words about morninggroove. Alright,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체육부장님.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요. This is The Wonders, That Thing You Do.

And that was Bruce Chanel, Hey Baby, requested by 얼짱님 Morning Groover. Thank you for this song request. What a nice throwback. 이 노래는 DJ 오찌라고 리메이크한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이 사람 노래 버전도 되게 좋아요. Hey, hey, baby, ooh, ah, 막 이러면서. I wanna know. 막 되게 신나는 바이브로 부르는데, 오리지널 버전으로 들으니까 더 좋네요. 저랑 어울릴 것 같다고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is request. And the message continues by 얼짱님. 청취율 조사 오키오키 접수요. 알바생 땀은 마를 날이 없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That's right. You gotta keep yourself busy, especially during this audio research period. Yes, receive that call from 02 and just tell them that, hey, I listen to Morning Groove. 그리고 저는 확실히 예전보다 화장 스킬은 늘은 것 같네요. 대학생 때 제 화장한 얼굴 눈 감아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 think I'm better at putting on my makeup compared to the past myself, past me, back in college. Yeah.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냥 과거 사진을 안 봐요. 그래서 대학교 때 뭐 풋풋한 시절 뭐 이런 사진 같은 거 볼 수도 있잖아요. 저는 보지 않아요. 왜냐면 도깨비 그 잡채예요, 진짜. 왜 이렇게 화장을 이상하게 하고 다녔는지. Like, I had no idea that I was looking like that when I was in college. I thought that was pretty. But then later, I'm like so regretting. I'm like, why did I do that? Why didn't I don't know, like, get some lessons at a makeup academy or something. 화장 학원이나 다닐 걸 왜 이렇게 화장을 이상하게 하고 다녔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왜 내 친구들이 말리지 않았지? 그런 스모키 화장 하고 다니는데? 어쨌든 화장이 스킬이 좀 늘었다고 하시는데 완전 공감하는 바이고요. 우리 금수저 신바 모닝그룹어 굿모닝 예전보다 말빨이 늘었어요. 부장님, 사장님들을 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빨도 늘고 눈치도 잘 보게 됐네요. 원래 말을 잘 안 하는 성격인데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잘 하게 되더라고요.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So I think my eloquence has improved compared to before dealing with managers and CEOs. I naturally became better with my words and quick-witted. Also, and I'm originally the type who doesn't talk that much, but since making a living is important, I ended up becoming good at it. I know, it is all about that survival, you know? 내가 이런 걸 잘하든 못하든 결국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못하는 것도 다 하게 되는 그런 게 바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뭐 사장님 대하고 부장님 대하는 거 힘들고 고되셨겠지만 그래도 스킬 하나는 get 하셨잖아요. So as long as that you are able to acquire some sort of skills, very particular skills, that counts right. 먹고 사는 게 뭐 힘들고 이래도 결국에는 돌아오는 거 하나쯤, 남는 거 하나쯤은 있는 것 같아요. 줄무늬 모닝그룹 오셨네요. Welcome.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라고 스마일 출첵해주셨고 원더헙 모닝그룹어도 오셨네요. Hello, hello. 반가워요. 그리고 308 하나 모닝그룹어 정말 출근길에 오랜만에 들었는데 써머피디 복귀하셨네요. 텐션은 더 오르신 거를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So you just found out about my return to Morning Groove. 작년 10월에 복귀했어요. 1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3개월만 있으면 1년 되네요. So yeah, it's been quite long since I've returned to Morning Groove, but thank you for realizing it. It's never too late to find out about Morning Groove, right? 감사합니다. 우리 상쿵파라나 모닝그룹어 저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죠? 저도 반가운데 앞으로 자주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모닝그룹어들 예전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진 것, 능숙해진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So what are you better at now than you were before?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계속해서 가동되고 있어요. TBS EFM 유튜브 채널로 들어와 주시고요. 오, 우리 선셋 모닝그룹어 is here. 묵직하고 엥? 과묵하시고 응? 비밀을 잘 지키는 어? 그렇다 치고 썸머 누나랑 티봉이 오늘도 까꿍 와 이렇게 저를 매기셨어요. 이 물음표 뭐죠? Why are you questioning about the fact that I'm quiet and silent? 저는 왜 또 웃고 있죠? 저도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웃는 거겠죠? 어쨌든 더 잘하게 된 것은 알바 활동이요. 토달지 않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 당당하게 사실만을 얘기하는 거요. 여보세요? 어디라고요? 보험 아 됐고요. TBS EFM 모닝그룹만 밤낮으로 들어요. 부럽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that is something that you're skilled at being able to work for Morning Groove no matter what. 그럼요.
정말 좋은 스킬이고 정말 이 모범 답안을 선생님 머닝 그룹께서 보여주셨네. So morning groovers, if you're ever confused, go copy what 선생님 머닝 그룹 has said.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답 뭐라고 하지? 아, 나 청취율 조사 뭐라고 봤지? 선모가 뭐라고 했는데 하시는 분들은 우리 선생님 머닝 그룹 우리 모범 알바생의 이 모범 답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That's how you do it. I see you. I see you. Keep up the good work, morning groovers. 계속해서 잘 열심히 일해 주시고요. I'm gonna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everyone. 저 돌아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말아주시고 채널 고정! Stay tuned, everyone. This is Lainey. Good girls.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Morning Groovers. You're listening to a fabulous morning radio show called Morning Groove on TBS EFM. And I am your host, Summer. Welcome, welcome. We are live in the studio.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는 Morning Groove입니다. 저의 최애, 여러분들의 최애 라디오 Morning Groove이고요. We have a message from a new Morning Groover, 9167. 라디오 들으면서 처음으로 문자하네요.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을 하는데 아침에 들으면서 출근길이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Sent from 딸랑이 엄마.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힘이 난다는 문자도 보내주시면 제가 되게 힘이 또 데려나기도 하고 항상 궁금하거든요. I always wonder to myself, okay, who might be listening at this moment? 도대체 누가 들으실까? 막 되게 궁금한데 이렇게 저요저요 등판해주시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힘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축축 처질 수도 있거든요. 그치만 오늘 아침에 이런 행복한 기운, 행복한 에너지 많이 많이 최대한 받으시고 이 힘으로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go back to MG Q&A because we want to introduce this one message from Chani Song about the things that you're much better at compared to the past. 우리 찬이송 모닝그룹어께서는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삶과 문제에 대한 여유가 조금 늘은 것 같아요. 애들 사춘기 보내고 일하면서 가진 경험을 하다 보니 문제가 일어나면 당황도 하기는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마인드 태도가 여유가 있어진 것 같아요. I think as I get older, I have developed a bit more peace of mind regarding life and problems. Having gone through my kids' puberty and gained all sorts of experiences while working, I still get flustered when a problem arises, but my mindset and attitude have become much more relaxed than before. I guess you learn your lesson as you experience those hardships in life. That's why I think experiencing all of that is really inevitable. 뭔가 나이를 먹어감으로써 삶과 그런 경험이 축적됨으로써 그 기간 안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그거를 딱 경험을 하고 넘어서야지 성장을 하는 것처럼 그 성장을 하고 나면은 내 자신이 훨씬 더 성숙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아, 막 진짜 대학 입시 공부 너무 싫어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네 인생에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지? 좀 더 살아봐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어릴 땐 공감을 못했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학생 때는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All you gotta do is sit on a desk and study because your parents will support you no matter what. They will feed you. But as you become an adult, you have, you know, all these kind of problems. 뭐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먹자니즘 등등 뭐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인간관계 막 이런 것도 걱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좀 연륜이 쌓이면서 이런 경험 스킬 뭐 이런 것도 느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예전보다 내가 훨씬 잘하게 된 것, 내가 능숙해진 것이 있다면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So what is something that you're better at now than you used to be? 우리 0117 모닝그룹어, 서머피디님 토이스토리 보셨나요? 흑, 유유. 제 인생 영화인데 왜 우세요? 오랜만에 극장에서 보니 정말 좋더라고요. 혹시 안 보신 분들 모두 모두 추천드려요. 토이스토리 5에 나온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 신청합니다. So what's out recently is Toy Story 5, right? I did watch Toy Story 4 a couple of years ago. And I watched it with, who did I watch it with? I watched it with Greg, actually. 저 그렉이랑 같이 Toy Story 4 봤네. 아, 재밌게 봤거든요.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Does the story link together? I'm not so sure. But I'm pretty sure that I would definitely check Toy Story 5 out. 그렉 보고 다시 보러 가자 그럴까? 토이 스토리 같이 보는 친구가 되어 버렸네요. Alright, Morning Groovers. I will be back for our segment Remake Rewind. 토코나로 돌아올 테니까요. Meanwhile, let's have a listen to this song requested by 0117 Morning Groover, Taylor Swift, I Knew It, I Knew You.

time for our music segment, Remake Rewind.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넘나드는 코너입니다. Here we're gonna play a song for you, and your job is to guess who the original artist is. Then, send in anything you know about that musician, your memories of the original musician, your fun facts, or just any thoughts about them. 노래 한 곡을 오늘도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노래를 들으시는 동안 이 노래의 원곡자가 누구인지를 맞춰주세요. 그리고 그 원곡자에 가진 나의 생각, 뭐 그 가수에 대한 추억 등등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까지 보태서 보내주시면 우리 고급진 고품격 음악 토크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 get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everyone. We're gonna have a listen to a song by 진우션. 내 전화번호 말고 다른 노래를 들을 건데요. 이 노래도 꽤나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We're gonna have a listen to How Deep Is Your Love by 진우션. 진우션께서 리메이크 샘플링을 한 곡인데요. How Deep Is Your Love 같이 한번 들어볼 거예요. 지금 이 리메이크 곡도 듣고 이따가 원곡도 같이 들어볼 거거든요. So yes, get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about who the original musician is of the song that we're about to listen to, How Deep Is Your Love. I am going to provide you a hint, a very kind and generous hint. So listen up. 힌트 제가 친절하게 또 드릴게요. 자, How Deep Is Your Love의 오리지널 원곡자는요. 정답은요. 여러분들께서 콩비지를 드시다가 콩비지 아시죠? 콩비지? 콩비지를 드시다가 정답이 떠오르실 수가 있어요. 아, 콩비지. 그 콩으로 갈아가지고 만든 그 따끈따끈한 콩비지. Oh, how deep is your love, 콩비지? 이렇게 드시다 보면은 정답! 하고 떠오르실 수 있고요. And for some English hints, okay. So Summer is a very busy person. Busy person because after the show, she has to go back to work. She has to prepare for some meetings. She has to go shooting. She has to edit some videos. So Summer has a very, very busy, busy, busy day. All busy. I'm gonna be so busy eating 콩비지. 어때요? 콩비지 먹느냐고 굉장히 비지한 Summer. 아, 다 들었습니다. 오늘 힌트는 이거였고요. 자, How Deep Is Your Love 원곡자 누구인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맞춰주세요.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Let's have a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by 진우션, How Deep Is Your Love. Like this.

해주셨습니다. 베리베리 비지스 마음에 드는데요. 제가 힌트를 진짜 거의 다 드렸는데 여러분들 서비님께서는요, 콩 비지스요 비즈니스라고 은근히 또 여러분들 아재 개그 좋아하신다는가요? 썸머 힌트 뭐야? 아재 이러면서 솔직히 피식피식 하셨죠? 펭귄킬러님 비지스 비지비지하니까 비지스가 딱 떠오르는데요. 진우션도 이런 곡이 있었네요. 역시 펭귄킬러님. You got it, you got it. You picked up my hint, just like that. 진우션도 이런 곡이 있습니다. Actually, a lot of musicians sampled or remade this music. 저는 개인적으로 진우션 버전도 좋아하고, I also love the version by PJ Morton, who is a band member of Maroon 5. Maroon 5의 아마 드러머였던 친구인데, 친구는 아니죠. 아무튼. 그 드러머였는데 이 드러머분께서 노래를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이 드러머분께서 How Deep Is Your Love라는 노래를 리메이크한 버전이 있는데 그 버전도 전 되게 좋아합니다. And also another guest from Happy Life Morning Groover. Oh, I guess not a guest. 이 버전은 익숙하지가 않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m not quite used to this version by 진우션.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은근히 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어쨌든 the basic line is very similar to the original song. 코드가 굉장히 또 비슷하잖아요. 원곡이랑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샘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의 힙합과 랩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I'm pretty sure you guys would be able to find out about the original musician just like the others. 맞습니다. 정답은 BG's. 맞아요. 콩비지 아니죠. Busy person, busy 아니죠. BG's 였습니다. So yes, BG's released this song, How Deep Is Your Love, as their song. This song was originally released back in 1977. 77년도에 나온 노래입니다. How Deep Is Your Love was written by the Bee Gees for the soundtrack to Saturday Night Fever. And you know, this soft, soothing ballad became one of the trio's biggest international hits. It remains as one of the Bee Gees' most enduring love songs. Stay alive, stay alive. 이 노래도 되게 유명하지만, How Deep Is Your Love? 이 로맨틱한 노래도 있거든요. How can their genre can skip from here and there? 되게 장르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뮤직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h, by the way. Speaking of PJ Morton, actually, he used to be the band member who played keyboards, not the drum. 드러머가 아니라 키보드 하셨던 분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Anyways, have a listen to his version too. PJ Morton 버전도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좋고요. The remake version released in 1997 on 진우션's second album, The Real How Deep Is Your Love, samples the melody of the Bee Gees' 1977 classic while blending it with YG Entertainment signature hip-hop style. 그래서 원곡을 이제 뛰어넘은 샘플 버전은 1997년도에 나왔고요. Some interesting fact. During the late 1990s, YG artists frequently sampled classic soul, funk, and pop records, and Chinution's How Deep Is Your Love is, you know, one of the label's best-known examples of reimagining a Western pop classic for Korean hip-hop audiences. 한국 노래 중에서 의외로 또 이렇게 러브 발라드를 약간 힙합, R&B 버전으로 리메이크한 것들이 은근히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You know, remember last time where I introduced 윤미래의 삶의 향기? 이 노래도 되게 예전에 이제 클래식한 팝을 뭔가 R&B? 그다음에 힙합 버전으로 내보낸 노래이잖아요. 진우션의 How Deep Is Your Love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Very soon, we're gonna have a listen to the original soundtrack, the original version of Bee Gees. 원곡을 들어볼 텐데요. 제가 맨날 밀고 있는 게 있어요. 이 Bee Gees의 I know your eyes in the morning star. 나나나. 이거 할 때, And the moment that you wonderful. 몸에는 대추가 좋다. 이거 자꾸 밀고 있거든요. 한번 대추를 생각해보면서 들으면 또 나름대로 듣는 재미가 있어요. 이게 원래 가사가 And the moment that you're wonderful to me 뭐 이런 건데 And the moment that you're wonderful for me 몸에는 대추가 wonderful 하다. 이런 가사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림수가 아니었을까요? 이런 한국 그 케이팝에 진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림수가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감히 한번 해보면서 대충 생각하면서 노래 들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So that was today's Remake Rewind, everyone. Later on the show, we have news headlines coming up and also some more of weather updates, and I'll talk

to you guys more about today's topic for MG Q&A. 오늘 MG Q&A 질문도 이제 남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전보다 잘하게 되는 것, 훨씬 능숙해진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What are you better at now than you were before? 계속해서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보내 주세요. 그리고 if you're watching me on Viable Radio 보는 라디오 시청하시고 계시면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또 의견 남겨 주실 수 있습니다. I'll get back to you guys everyone, but meanwhile, we're going to have a listen to finally the original song of How Deep Is Your Love. 대추를 생각하시면서 떼창하면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I'll get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so don't go anywhere and stay tuned. Here is BJ's How Deep Is Your Love.

And we have some late arrivals. 우리 지각생 모닝 그룹어들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지각생 누구누구야? What a tank 모닝 그룹어. 출첵합니다. 지각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Dr. Paper 모닝 그룹어. 굿모닝. 인사가 늦었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괜찮아요. 지각을 하셔도 그 어떤 페널티도 없는 모닝 그룹입니다. 다만 제가 언급은 할 거예요. 우리 지각생! 이렇게. 뭐 하다가 이렇게 이제서야 출첵하셨나요? 바쁜 아침 보내고 계신가요? 마음만은 여유를 찾는 아름다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Okay, morning givers. What are you good at now compared to the past? 여러분들, 예전보다 나 이거 좀더 잘해요. 싶은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연 받고 있는데요. For that, we have an answer from 사뚜기 morning griever. 우리 사뚜기 morning griever는 지금 뭘더 잘하시나? 한 가지 일을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15년 정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6년 전에 독립을 해서 작은 제 사업체도 운영 중이고요. 자나깨나 한 가지 일만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예전보다 잘하게 되어서 전문가가 되었답니다. 우리 가족 먹고 살게 해주는 이 일을 사랑합니다. 신청곡은 Air Supply의 Even the Nights Are Better. I've been doing the same job for over 20 years. After working at a company for about 15 years, I became independent 6 years ago and I'm currently running my own small business. Since I've been dedicated to this one thing day and night, I naturally became

getting better at it, and then before and became an expert. I love this job that puts food on the table for my family members. 아, 멋지시네요. 한 가지 일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죠? 이거 했다가도 오만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일이 나한테 맞나? 아, 이걸 앞으로 10년, 20년 더 해야 된다니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데 뭐 이러나 저러나 그거를 지금 이미 후떡 20년이 넘었는데도 하고 계신 거예요. Amazing. You're doing like a fabulous job and that is putting the food for your family members table. 이렇게 또 든든한 가장의 사뚜기 모닝그룹어 이십니다. 한 가지 일을 10년만 해도 전문가가 된다고 하긴 하는데 20년이면은 뭐 거의 뭐 CEO급이시죠. 이미 사업체도 운영을 중이시라고 하시니까 그 사업하시는 거 승승장구하시고 꽃길만 앞으로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Moninguvers, let's now listen to this song all together. 사뚜기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 다 같이 들어볼까요? Air supply, even the nights are better.

That was real speedwagon. Can't fight this feeling. 민준 리나맘님께서 예전보다 잘하는 것. 저는 요리입니다. 10년 전에는 할줄 아는 게 없어서 계란 후라이, 삶은 계란 요리만 잔뜩 했었는데 이제는 이것저것 다 만들어 먹고 있어요. 맛있답니다. So my answer is cooking. 10 years ago, I didn't know how to make anything, so I only made lots of egg dishes, like fried eggs and boiled eggs. But now I cook and eat all sorts of different things. Well, good for you. I told you so. 요리를 어느 정도까지는 할수 있다니까요, 다들. 뭔가 요리를 할 때마다 다 망하고 뿔코 막 짜고 막 이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어느 정도 기본, 그러니까 먹을 만한 음식 정도의 레벨까지는 할수 있다. So everybody can cook until an extent where people can kind of eat your food, where it's an edible food. But to be an expert, now that's a total different story mentioned by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어쨌든 요리는 하다 보면 는다. 언어도 하다 보면 는다. 하다 보면 안 느는 게뭐 어디 있을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다할수 있어요. 파이팅! 우리 서비 모닝그루버께서는요. 저는 유연함이요. 갑자기 일정이 바뀌거나 계획이 바뀌어도 잠깐 당황하고 그 상황에 맞춰갑니다. 예전에는 하기로 한 것에 고집을 부렸었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이 들다 보니 알게 된것 같아요. 일이든 어떤 것든이든요. 골프 칠 때도 자꾸 왼쪽으로 공이 가면 오른쪽으로 에이밍 자꾸 쳐요. 오늘은 그런 날이다 하면서 말이죠. So what I'm better at than before is flexibility. Even if a schedule or plan changes suddenly, I only panic for a brief moment and just adapt to the situation. And it goes the same when I play the golf too. 그러게 말이에요. 뭐 진짜 그거대로 막 고집한다고 해서 그거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고집한다고 했는데 그거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내 탓을 하게 돼요. 그래서 You just gotta be flexible to some extent to the situation, you know? If you have a very strict plan for something, yeah, you might as well go with it, but life just doesn't work that way. 인생이 그렇죠? 저도 원래 파워제이여가지고, 막 여행 갈 때도 시간 단위, 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계획 세우고 막 이랬었거든요. So I would plan for a trip, like really specifically based on time slots and everything. But then, you know, like it just never happens that way. 그래서 좀 유연해진 것도 있고, 뭔가 생방송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좀 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제작하는 사람들은 피가 좀 많은 것 같기는 한데, When you do a live show, you know, things kind of like twist and never go the way you expected. 뭐, 큐시트에 짜여져 있는 대로 절대 노래 선곡이 나가지 않고요. 박오래 팀장님께서 아침마다 이렇게 큐시트를 보내주세요, 저한테. 이거를 프린트를 해서 정성스럽게 주시지만, We barely play the songs that are on the list. Like, only half of them, actually. 여기에 이제 절반 정도만 원래대로 나가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의 그 신청곡과 플로우에 맞게끔 또 선곡을 다시 하시기 때문에. 유연하게 잘 대처를 하십니다.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it is time for me to wrap up the program, everyone.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이렇게 돌아왔네요. 여러분, 청취율 조사 알바는 이어집니다. 방송은 끝나도 여러분들은 초과 근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02로 전화 오면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초과 근무 중인데요. 모닝 그루브 듣습니다. 초과 수당은 어디서 받을 수 있죠? 뭐 이런 거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제가 시켰다고 하지 마세요. Anyways,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그리고 다시 보기, 다시 듣기는 TBS EFM 모닝 그루브 유튜브 채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requested by 금수저 심바 모닝 그루버, Torius Ivan Youth. This has been Summer Lee. I hope you guys have a safe day because it's raining outside. Drive safely, walk slowly, don't fall off. 넘어지지 마시고요. 오늘 정방 주시하시면서 조심조심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Dusty Springfield, A Love Like Yours, to get us started on this Monday morning. Good morning, and thanks for hanging out with us. This is 101.2 and 101.3.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So it's Monday, July 13th, and the time is almost 10:05, and we are here with you until noon on TBS CFM 101.3. If you are more of a visual person, we are live on YouTube too via Boinen Radio,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TBS EFM Live on YouTube. Please come and say hi. And you can also join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is open 24 hours, by searching 1012-1013 in the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And we love to hear what's on your mind, and even just knowing that you're listening to us right now. And if you can't stick around this morning, no worries, because we will catch you again on the replays at 6 p.m. and 2 a.m.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이 여러 곳 마련돼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TBS 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룸 역시 열려 있습니다. It was a hot one for sure the past weekend, huh? 지난 주말 정말 가장 더운 주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신지 한번 여쭤보고 시작합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이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강의를 했습니다. So over the past weekend, I found myself standing in front of a classroom teachi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how to make a radio program. 앞으로 한 두 달간 지속되는 이 프로그램인데요. 학생들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서 심지어 방송까지 되는 아주 이 야심찬 기획의 강의입니다. So it's the start of a two-month project where the students will create their own shows from scratch and eventually be broadcast. 실제 지상파에서 방송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영어 강사 일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아이들도 가르쳐 봤기 때문에 또 이제 제가 17년

경찰 PD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어. 사실 별로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You know, I've taught English before to high school and middle school, even elementary school kids. And, I spent 17 years as a producer, producing radio show. I figured, how hard, could this be? Teaching kids about, radio. No sweat, right? Kind of. 하지만 웬걸. Yes, 웬걸. 아이들이 일단 그닥 라디오라는 매체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라디오 제작 강의가 생겨났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So kids weren't interested in radio as a medium, as a media. So it was not easy. Let me put it that way. Teaching those kids and have them interested in this radio production. 그래서 이제 한 시간 가량의 이제 강의를 하고 또 실습 위주의 어떤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한 시간 동안 강의하는 시간에 몇번 속으로 멘붕이 온 것을 느꼈습니다. So I taught about an hour of, theoretical stuff, the basic stuff about, radio production, right? But I think during those 1 hour, I had quite a few moments of panic, I think. 별로 내가 지금 아이들에게 흥미를 주고 있지 않다. 확실히 알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이 무반응과 그런 표정에서 알수 있었는데요. I could almost feel it, right? I'm not connecting with these kids, The expressions on their faces and the lack of expression, let me put it that way, or lack of reaction made it very painfully clear. 사실 영어를 가르칠 때는 학원에서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비를 비싼 학원비를 내면서 학원에 오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싼 학원비를 내면서 오는 아이들은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월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kind of made me realize, when I was teaching English at the Hagwons, right? I mean, they paid to be there. Of course, this school, the radio, production school, they pay to be there also, right? But, I could see that not all of them were there, by their own will. Let me put it that way. 아무튼 이 뭔가를 흥미를 이끌어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public speaking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Trying to spark a curiosity in people who didn't necessarily walk in with it, that is a completely different challenge, I would have to say.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흥미롭게 할수 있을까? 흥미를 갖게 할수 있을까? 참 아직까지 굉장한 챌린지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퍼블릭 스피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하는 이 라디오 진행도 퍼블릭 스피킹이죠. In a way, the hosting the show every morning, it is a form of public speaking, in a way. 하지만 이제 대면을 하면서 하는 public speaking과 또 그냥 전파를 이제 누가 듣는지를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public speaking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지금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고 계시다는 거는 아무래도 라디오를 듣고 싶어서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So there is a purpose for you to be tuned in at this moment, right?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을 마음의 준비와 여유와 또 어떤 의향이 있으신 거잖아요. So that gives me confidence, right? Knowing that you want to listen to me at this hour, that's just the fact that you are tuned in now, right? Kind of attest to that fact, right?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하는 입장에서는 좀더 자신감이 있습니다. 아, 나를 듣고 싶어서 듣는 사람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다. I think that makes quite a bit of a difference, I think, as a person who is speaking.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 진행을 3년 반 넘게 해왔잖아요. 그죠? 또 익숙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오늘은 이 public speaking,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 본 경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 볼까 합니다. So I want to share and discuss your experiences of having to speaking in front of people. 뭐 크고 작은 뭐 친척들 앞에서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도 이 퍼블릭 스피킹이고요. 어디 강연에 가셔서 이야기하셨다는 것도 뭐 퍼블릭 스피킹이고. Many it could come in different sizes and the situation. 그래서 여러분들 다수의 사람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What kind of public speaking have you done? And what kind of experience was it for you? 어떤 기분이셨는지, 어떤 경험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Monday 프로그램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실 답변 보내주실 거거든요.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에 샵 1013 50원에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라이브 TBS FM 라이브 검색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Gareth Gates입니다. Listen to my heart.

Listen to my heart, Gareth Gates 의 곡이었습니다. So, public speaking. We are talking about public speaking and, you know, kind of referring to the experience that I have of teaching kids over the past weekend.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약간 그런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 이야기가 안 들리나? 내 이야기가 재미가 없나?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또 그렇게 노력을 하면 노력할수록 더 좋아지는 건 아니고, 더 나빠지는 경향도 있고요. So if you kind of are too conscious of

멘토링 시간으로 갔을 때는 좀더 나았었습니다. It was a discussion. So, but still, they were kind of, weren't really totally open about, what they want to do. And 뭔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막 이렇게 배우려는 느낌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So, what kind of public speaking have you done? If you ask me personally, EQ DJ는 public speaking 좋아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죠. But, let me be frank. I despised any situation of having to speak in front of people.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저는 진짜 싫어했어요. 정말 싫어했어요. So, as you know, I have gone through a period where I was, doing a band, right? 그래서 이제 공연할 때도 중간중간에 이제 멘트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I dreaded those times.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시간이, So I frowned upon any situation that involved, public speaking. 저런 사람이 어떻게 라디오 진행을 하지? 궁금하시죠? I know. It's kind of really amazing to think that, I'm doing this kind of live radio broadcast every day for 2 hours. 저도 참 살다 볼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참 public speaking을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but I think you never know until you actually try. 한번 몇번 시도를 해보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You might actually, find it very surprising that you actually enjoy this kind of, task. Speaking to, other people, in front of many people. I think if you are, you may say, if you're I, you probably won't, like speaking, in front of people too much. If you're E, otherwise, but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또 E하고 I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So let me know, okay? What kind of public speaking have you done?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이원석입니다. Day by Day.

이원석 Day by Day였습니다. So, public speaking, 베스킨님께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학교 강의 고충 너무 공감되네요. 아이들이 빨리 강의의 소중함과 가치를 느끼기를 바라겠습니다. I can totally relate to the challenges of teaching at school. I hope the students soon realize how valuable and meaningful those classes really are. I guess if you are a parent, I think you might have done something similar. 왜냐면 학교 같은 데도 보면은 이 career day라고 부모님들이 가끔 아이들이한테 와서 이렇게 또 뭐라고 할까 강의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야기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 학교에서도. 아, 그런 거 하면은 정말, 와, 긴장되고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가치를 느끼는 것까지는 글쎄요. 언젠간 그렇게 느끼길 바라겠지만, 지금은 그냥 조금, just a step by step, you know, I hope that they will open their hearts.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학생의 입장이라도 처음에 보는 첫 클래스에서 이제 처음 본 선생님하고 이렇게 굉장히 오픈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면서 했을 것 같지 않고요. Of course, you know, I think, you know, if I, you know, put myself in their shoes, you know, I would be just like that too. 정말 저도 굉장히 그런 무반응일 것 같아요. 그냥 무던 그 자체일 것 같은데. So let's talk about that. You know,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with part two, I have some weather reports coming up as well. This is Jonas Blues, Jesse Reyes, and Juan Magan, Wherever You Go.

BTS Yet to Come, Penny's request song, introducing RM as the public speaker that we also know well. 제니님께서도 이 public speaking에 대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매주 교회 소모임에서 오랜 시간 사람들 앞에 서서 제 이야기를 나눠왔어요. I spent many years sharing my stories in front of people at a small group in my church every week. 가끔 감정을 쏟아내며 마음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대부분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큰 위로를 받았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There are times I became overly emotional and found it difficult to get through. But looking back, those moments became precious memories of, you know, people comforting each other and finding great strength and encouragement together. I guess that is the strength of those small-scale meeting. 아무래도 이제 소모임의 이제 장점은 서로 좀 더 intimate한 그런 속에 있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겠죠, I think. I've been a part of those kind of small meetings as well, but I think, you know, sometimes I found it kind of difficult to, you know, reveal what is inside of me. Doubts in my mind whether I should reveal, you know, what I'm feeling inside. 꼭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그런 인티메이트한 그런 감정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야 되나 내가 밝혀야 되나 공개를 해야 되나, you know, I want it to be kind of you know maybe something that I want to share only with really close intimate friends. So I guess it's a matter of, you know, whether you view those members as your true friends. 그런 또 문제이겠네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아무 이야기도 하고 다. 막 이렇게 털어내겠죠, 그죠? 감사드립니다. I think that is a great, you know, form of public speaking for sure. 이 public speaking이 또 별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 사람 앞에서, 두 명 이상의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폼이 있겠죠. 제니님의 신청곡 듣고 또 돌아올까요? 황치얼 앤 리사입니다. 이 밤의 끝을 잡고.

should I say? 그런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5750님께서는 이렇게 메시지 주셨습니다. 저는 직업상 강의나 세미나, 학회 발표 같은 걸 많이 하는 편이에요. 듣는 분들의 반응에 따라 그날 발표에 난이도가 좌우되는데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것은 해외 공무원과 엔지니어들을 상대로 하는 강의였어요. So because of my job, I give a lot of lectures, seminars, and conference presentation. The audience reaction can really determine how challenging a presentation feels. 이 청자의 범주도 다양했고 또 코로나 시기에는 비대면으로 하는 교육이라 그분들의 눈을 전혀 볼 수가 없었거든요. 허공에 대고 말하는 기분이랄까? The toughest ones that I've done was a training session for government officials and engineers from overseas. The audience that came from all kinds of background. And since it took place online during the pandemic, couldn't see their faces either. Felt like speaking into thin air. 허공에 대고 말하는 기분. 와, 그 기분 알아요. I feel that way a lot of times. 저도 방송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까?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난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걸까? 누가 듣구나 있을까? 그런 기분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I think that comes with the territory of, you know, hosting a show. 또 사연을 적다 보니 5750님께서 매일매일 방송해 주시는 이 QPD님께 감사함을 새삼 느끼게 되네요. So writing this message makes me appreciate EQPD even more for showing up and broadcasting every single day. 감사드립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니까. 그래요. 어떤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public speaking. When there's a situation that you're speaking to people who you don't really know and are very diverse with their background and interest. I guess that is the toughest moment, I think, of public speaking, for sure, I think. 감사드립니다, 5750님. 잘하고 계시네요. 근데 굉장히 터프한 일인 것 같은데요. 또 공무원분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I think if you are doing it against two public servants, because a lot of times, you know, public servants do a lot of, listen to a lot of lectures because they're obligated to.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뭔가 이 공무원으로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힘들죠. I think I understand exactly where you're coming from. 미카의 곡 신청해 주셨는데 같이 듣고 돌아올게요. 미카입니다. Grace Kelly. I wanna talk to you.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는데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했습니다. 3056님께서 신청곡을 주셨는데 잉글랜드 노르웨이전에서 두 골을 넣은 주드 벨링엄 기억하면서 헤이 주드 신청한다고. So I'd like to request the Hey Jude. I'm thinking of Jude Bellingham who scored two goals in the England's match against Norway. 그렇군요. 전 추가의 멋이니까 아,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6님 신청곡인데요. 4부 뮤직 부티크로 돌아오겠습니다. Beatles, Hey Jude.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오늘 뮤직 부티크는 약간 슬픈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였는데요. 이 팝음악계의 큰 별이시자 또 큰 언니 기억이시죠? 보니 타일러께서 돌아가셨다는 슬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So last week, Bonnie Tyler, who is considered one of the big sisters in the pop music industry, has passed away. She is from English Wales. She is from, and she was 75 years old. 영국의 웨일즈 출신의 보니 타일러, 올해 75세이셨습니다. 포르투갈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받는 중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So she was being treated at a hospital in Portugal, and the condition, I guess, worsened, and she passed away. 저는 중학교 때 이분 곡을 듣고 상당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I listened to her song when I was in middle school. And as you know, she has this very raspy voice, right? And I wasn't particularly fond of raspy voice, especially a woman's raspy voice for some reason. 어떤 여성 싱어가 이렇게 허스키한 목소리를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었는데 But just her song really struck me really hard. 정말 노래가 너무 좋고 와 이렇게 파워풀한가. 어떤 남성이 부르는 것보다도 파워풀하게 느껴졌는데 뭔가 음악이 헤비하다고 보기에는 그냥 그런 건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와 닿는 게 너무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뮤직 부티크 보니 타일러 중심의 어떤 스토리로 한번 꾸며봤는데요. So I, themed today's music boutique around stories that is related to Bonnie Tyler. 그래서 그녀의 뭐 대표적인 곡이죠. 곡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onnie Tyler, Total Eclipse of the Heart.

Bonnie Tyler, Total Eclipse of the Heart, of the Heart. 너무나 뭐 아이코닉한 노래죠. One of the iconic songs by Bonnie Tyler. One of many iconic songs by Bonnie Tyler. 제니님께서 신디 로퍼랑 비슷하다 느꼈던 것 같아요. She sounded a bit similar to Cyndi Lauper. Yes, I think they both have, I don't know, kind of the rebellious kind of vibe with their voice. 뭔가 이렇게 이 예쁜 여성스러운 목소리보다는 뭔가 이렇게 이 attitude가 있는 그런 목소리죠 두분다 I think. Score Wisdom님도 저도 이런 목소리를 갖고 싶었던 때가 있어서 여러 노력을 해봤는데 바뀌지 않더라도 않더라고요. 진하고 매력적인 목소리 오래오래 기억되길. So I wanted to have a voice like this. So I tried and a lot of things, but didn't really happen. Let her voice be remembered for long time, for times to come. Yes, I think that will happen for sure. 근데 이따가 좀 이야기하겠지만은 she had a some surgery on her vocal cord, I think. 이 성대 수술을 아마 좀 받으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Earlier in her career, 이제 처음 데뷔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이후로 목소리가 또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I think that kind of really contributed her raspiness of her voice, I think. We'll talk more about that a little bit later too. 뽀글님께서도 It's a heartache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Yes, I will get to that song as well today. Many people paid the tribute to the passing of Bonnie Tyler, and one of the people who paid the tribute was Kevin Bacon. 많은 사람들이 케빈 베이컨이 또 어떤 이 트리뷰트를 할지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I think people were kind of waiting what kind of a tribute Kevin Bacon might do for Bonnie Tyler because 케빈 베이컨이 이제 출연했던 영화죠. Footloose. I think you remember this iconic movie starring Kevin Bacon. I think in the early 80s, 그죠? 80년대 중반쯤에 나온 영화였죠. 이제 케빈 베이컨 주연이었는데 그 영화에서 굉장히 아이코닉한 그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I think if you have seen the movie, I think you know, right? 그 케빈 베이컨이 이 버먼트라는 마을에 전학 온 도시 출신의 이제 청년이었습니다. So Ren, the character played by Kevin Bacon, was a city teenager who has just moved to a small town called Beaumont, and 어느 날 근데 이제 그 마을에 있던 불량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이 마을의 문제아 척 크랜스턴이라는 친구와 신경전을 벌이게 됩니다. So one night he was hanging out with the local troublemakers. Right? He ends up in this very tense showdown with the town bully named the Chuck Cranston. 그래서 이 젊은 청년들이 술김에 그렇다면 우리 이 게임을 하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치킨 게임을 하자라고 제안하는데 이 트랙터 치킨 게임이라는 게임이었는데 뭐냐면은 이 아무래도 시골이니까 경운기 같은 게 있잖아요. 두 청년이 경운기를 몰고 두 트랙터가 갈수 있는 넓이의 길이 아니라 딱 트랙터 하나, 경운기 하나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넓이의 길에서 서로를 향해 돌진을 합니다. So this game, chicken tractor game, right? The rules are very simple. So whoever they would actually drive toward each other, and whoever gets out of the way, right, loses. 그래서 결국에는 케빈 베이컨이 이기는데 너무 약간 재밌는 건 뭐냐면은 케빈 베이컨도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신발끈이 페달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케빈 베이컨은 끝까지 그 트랙터 위에 있는데 그 상대방 청년이 저 친구가 끝까지 올 생각인가 보네. 그래서 치킨 아웃해서 이제 먼저 탈출을 하고 케빈 베이컨도 나중에 탈출을 해서 충돌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So the fact is that Kevin Bacon, his shoelace got caught up in the pedal, so leaving him sort of unable to escape. So the other guy, right, kind of became very fearful.
that and ended up jumping from the tractor first, which kind of gave Kevin Bacon the win. 약간 제가 영화 설명을 너무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경운기 씬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 노래였는데 이 노래가 너무 그 씬하고 너무 잘 맞는 노래라서 그 영화 장면과 함께 상당한 어떤 잊을 수 없는 그런 할리우드 씬으로 기억이 되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그 곡을 두 번째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버니 타일러입니다. Holding Out for a Hero.

So, Bonnie Tyler holding out for a hero. So, 그 씬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wow, you can see very young Kevin Bacon. And you can kind of see why Americans love Kevin Bacon so much if you watch that scene with this song. So, just hours after Bonnie Tyler's passing, right, Rod Stewart, actually, he's considered a very close friend to Bonnie Tyler. And Rod Stewart는 또 이제 Bonnie Tyler의 영혼의 단짝이라고 부를 만큼 두 분의 이제 raspy voice, husky voice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런 분인데 he kind of paid his tribute playing one of her iconic hits. 사실 Rod Stewart가 이제 Bonnie Tyler It's Heartache라는 곡 있죠. 그 곡을 리메이크를 하시면서 본인의 공연에도 굉장히 많이 부르셨거든요. So on the day of Bonnie Tyler's passing, 몇 시간 후 지난 다음에 본인 어떤 공연이었는지 어떤 그런 조그만 카페 같은 데서 이

어떤 짧게 이 곡을 불렀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We lost a good friend of mine in the last 24 hours, Bonnie Tyler. So, yes, sir.

보니 타일러가 이번에는 라드 스튜어트, 서 라드 스튜어트의 곡을 부른 곡이 있는데, Of course, Have You Ever Seen the Rain이라는 곡인데, It's not the Rod Stewart original, but you know, many people associate this song with the Rod Stewart, right? 그래서 사이좋게 두 분이 서로의 노래를 한 곡씩 이렇게 부르는 모양으로 오늘 프로그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Remember, QT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Here is Bonnie Tyler singing Rod Stewart original, Have You Ever Seen the Rain?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2: 首尔我来了。

That was Ella Langley, Be Her.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Welcome to the program Morning Groove, everyone. I'm your host, Summer. 이 생각해보면 사람은 아, 난 이런 사람이야 라면서 하는 자기소개보다는 평소의 모습, 평소의 행동으로 좀 더 오래 기억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It's funny, we spend so much time trying to tell people who we are when they're usually paying attention to what we consistently do instead. And maybe our actions have been introducing us all along. So let's make today less about making an impression and more about making a genuine connection. 내가 뭐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요. 나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고 또 아마도 이미 전달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Morning Groovers. It is a rainy Monday morning, at least here in Seoul area, Morning Groovers. I hope you guys are staying safe while heading out today. 오늘 어떻게 또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저는 짧은, 정말 정말 짧은 휴가를 일찌감치 좀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So I had an early vacation and I just came back yesterday. It was really a short vacation. I'm kind of like emphasizing the fact that it was short. 2박 3일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막 놀라고 적응하는 것 같으면 또 다음날 이제 막 집에 올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게 좀 있어서 좀 짧다. 하지만 너무 즐거운 그런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7월 말에는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미리 다녀왔어요, 여러분들. 근데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So if you are planning for any summer vacation, let me know about that. Or if you happened to already, you know, visited other locations for your summer vacation, let me know about that as well. Because we are live today. 주로 월수금 생방이지만 이번 주는 화수목 연달아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만나고 계십니다. So we're going live on Tuesday, Wednesday, and Thursday for this week. So please remember that. I'm pretty sure that you've already put it on your calendar. 이미 캘방을 하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말씀 많이 많이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We're trying to get our viewable radio on at this moment, so I hope that gets worked on. 보이는 라디오 가동하려고 지금 시도 중이고 있지만 지금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청취는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lease show your patience just a little bit. Hopefully we can get it done during the show. 좋습니다. Let's see who are here. 화요일 생방송 아침 누가 함께하고 계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Dr. Paper.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and Summer PD님. Welcome, welcome, Dr. Paper. 어서 오시고요. Kim's Fam, Morning Groover. Buenos dias. Ooh, some Spanish over there. Summer PD님, 송정해수욕장에서 영화 한 편 찍고 오신 것 같은데 휴가는 잘 보내셨나요? 그곳 날씨는 어땠습니까?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took a guess. You think that I visited 송정해수욕장, but that's not it. 땡. 아, 간만에 TMI 퀴즈 갈까? 간만도 아니긴 한데. 저는 어떤 해수욕장에 갔다 왔을까요? So the place that I was at was 고성. 속초 위쪽에 있는 고성에 갔다 왔거든요. There were just so many nice beaches out there. You don't have to go to those main beaches, everyone. Just you can just go to any type of beach. 어딜 가든 해변이어가지고 되게 놀 곳도 많고 정말 시원하고 막 물놀이 하면서 물이 좀 차가웠어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뭐 놀기에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어느 해수욕장 갈게요. 상미님, 굿모닝 모닝 그룹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에 오셨네요. 굿모닝, 요즘 너무 더워서 하루 한 끼 외식하고 있네요. It's really hot these days, so I am eating out at least once a day. 진짜 덥죠? 아니, 날씨도 비 때문에 꿉꿉한데 온도가 막 30도 이상이니까 진짜 그 무더위가 진짜 한동안 이어질 것 같아요. So it's gonna be a tough weather, morning groovers. I guess throughout the week, it's humid, but at the same time, the temperature is pretty high. So we have to survive this whole entire summer heat, everyone. So stay hydrated, drink lots of water, everyone. Don't go outside if you don't really have to. 최대한 실내에서 또 수분 보충도 많이 하시고 또 비도 오니까 여러분들 좀 조심조심 보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veryone, please remember, it's always important to be safe.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now move on, shall we? 우리 이제 넘어가 볼까요? We're gonna go and get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오늘은요, 누군가에게 작은 행동에 감동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정말 사소하고 작은 행동이었지만 내가 감동했던 순간 언제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아침에는 좀 머리를 이렇게 좀 굴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Because our brain is not

fully waken up in the morning time. So we gotta get, thinking, and just try to get our brain work done.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생각해주고 생각지도 못하는 주제를 자꾸 되새김질을 하면서 뇌를 막 주물럭주물럭 마사지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So get thinking, everyone. I wanna know what is a small act of kindness that has stayed with you. I wanna ask you, what is a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will never forget? It could be by someone else, someone completely random, or it could be by your closest friends, your family members, and so on. Let's all think about it and get our brain work done. 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전에 제가 진짜 초보 운전이었을 때 TBS 주차장에 있던 일이었어요. So I was not a good driver back then. It was like few years back then, actually. Almost 10 years ago, actually. But I still remember. Surprise! So I was to park in the parking lot. 여기 TBS 주차장은 꽤 넓은 편인데도 제가 주차를 잘 못해가지고 끙끙대던 때가 있었어요. And you know when the car approaches you right behind you when you're trying to park somewhere, you get really nervous because, you know, some people are rather impatient. 그래서 괜히 저 사람 짜증나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마음이 더 조급해지면 또 더 잘 안 되잖아요. So obviously I was having some hard time trying to park. 근데 뒤에서 어떤 클락션도 누르지 않고 갑자기 내리셔가지고 It was like a nice, very gentleman. 굉장히 내리셔가지고 이렇게 주차를 도와주셨어요. 손으로 막 이렇게 뒤로 오세요, 오라이 오라이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주차를 도와줬던 분이 생각이 나요. So he was really generous to get off this car and try to help me park my car. And I still remember that. 누구셨을까? 여기 직원분이셨을까요? 알고 보니까 제가 얼굴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당시에는 잘 몰랐었으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작은 행동이죠. 짜증을 내지 않고 주차를 이렇게 도와주셨던 그 기억이 있고. What else is there? Oh, also when traveling, when you encounter someone who kind of shows their nice behavior, you remember that for a very, very long time. So when I was in New York traveling, I was carrying this huge luggage. And by that time, I didn't have enough money. So I had to take the subway all the time, even though I had to carry that huge luggage. 굉장히 큰 거의 이민 가방 같은 거를 제가 들고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없어요, 뉴욕에는. 그래서 그거를 끌고 계단을 한 칸, 한 칸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I guess it was near Wall Street Station. There was this gentleman again. 자꾸 이렇게 젠틀맨들이 많이 나오네요. Wearing a nice suit. I guess it was he was on his way to work. 아마 출근을 하는 분이셨을 것 같아요. 평일 아침이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저한테 Do you need help?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그러지만 고맙 것 같은데 이런 눈빛을 보냈더니 가방을 한 손으로 휙 들고 정말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시더라고요. So he actually ran through the stairs carrying that huge heavy luggage that I was trying to carry. And then he actually just helped me just like that on his way to work early in the morning. 너무 감동받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도와달라고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의심이 많아져가지고 내 가방 훔쳐가는 거 아니야? 이랬을 텐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었는데 가뿐히 이렇게 들어줘가지고 그때 좀 감동을 했었습니다. 그분은 아실까요? 제가 이렇게 몇 년이 지난 후 방송에서 본인 얘기를 하고 있을지?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누군가의 작은 행동에 감동했던 순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So let me know. What is a small action of kindness that you will never forget?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이따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Let's have a listen to Olivia Dean, Man I Need.

0: hope this text message brings a little touch of warmth this morning. Ms. Winter from Basong Middle School says that her only joy on her commute, which has more than doubled this semester, is Morning Groove live broadcast, and she's probably listening while driving right now. So, Summer, please give her a word of encouragement. Cheer up. Oh, this is a very nice and warm message to start with this morning. 아침에 또 시작부터 되게 따뜻한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마성 중학교 파이팅이고요. 마성 중학교에서 이제 윈터쌤과 제이미님께서 같이 이렇게 모닝그루브를 즐겨 들으시나 봐요. 맞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인기가 좀 넘치는 모닝그루브입니다. 어, 진짜 겸손함이 이렇게 안 돼요. It's so hard to be a modest. 어쨌든 출근길이 많이 늘어났죠. 차들도 요즘 너무 많아지고 이래서 막 오래 걸리고 이러는데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렇게 몇 분께서 즐겁게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다행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It's just so beautiful to see each other, cheering each other and sending these warm messages.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우리 모두가 다 소개를 해줌으로써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문자입니다. 우리 0859 모닝그룹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마성정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일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들 힘내시고요. 제가 항상 응원 문자 보내드릴게요. 마성정 파이팅 파이팅. Alright, morning groovers, a reminder of today's question.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a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will never forget. Those small kindness that you can still remember. What are those?
1: 여러분들, 누군가의 작은 행동에 감동했던 순간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나를 도와줬을 수도 있고요.
0: A complete random person might have approached you and helped you without, you know, expecting anything.
1: 뭐 대가 바라지 않고 이렇게 도와줬을 수도 있고요. 그냥 뭐 따뜻한 누군가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이따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0: So since 부흥중 Jamie requested a song, I guess by 소녀시대, we have picked this song for you. Here is 소녀시대 with 다시 만난 세계.

0: And on Hanam direction, drivers are moving slowly from Haengju Bridge to Hangang Bridge. Now, traffic is bumper to bumper on Bundang Suseo Expressway Cheongnam Bridge direction from Pokjeong to Tancheon One Bridge. Lastly, minor delays are spotted on Gyeongbu Expressway Seoul direction from Yangjae Interchange to Seocho Interchange. That is your traffic update for now. Wishing you a safe drive ahead. And of course, our 반장님, 모닝그룹을 항상 의리 있게 지켜주시는 우리 반장님, Young H Morning Groover is here. Welcome, welcome, 반장님. Good morning 이라고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착석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Now let's get to MG Q&A.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at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can still remember. 누군가의 작은 행동에, oh, so 감동 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Finally, we have some messages. 1010, aka Chinese Song Morning Groover responded. 20년이 더 지난 일이네요. 그 당시에는 노래방을 가는 게 유행이었고요. 유일한 놀이였는데 제 친한 친구가 완전 음치라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저 군대 가기 전날 같이 노래방 가자고 하면서 저한테 이등병의 편지를 불러줬는데 아직도 그 순간이 기억에 납니다. 친구야, 너 노래 진짜 못하더라. 고맙다. 뭐야? 마지막이 완전 반전이야. Oh my gosh, this is fun. So it's been more than 20 years. My close friend was completely tone deaf. And back then, going to a 노래방 was a huge trend and the only real form of entertainment for us. But the friend who was absolutely hated singing, the day before I joined the military, my friend asked me to go to 노래방 and sing a letter from a private, 이등병의 편지, I guess, for me. And I still remember that exact moment, my friend who was tone deaf. My friend, you were really terrible at singing, by the way. Thank you.
1: 열심히 또 불렀는데 감동을 받긴 받으신 거잖아요. 이게 남자들은 뭔가 그 군대에 대한 그런 게 분명히 좀 있을 거예요. 제가 느껴보지 못한 그 본인들만의 그 감성이 있을 거라고 전 분명히 믿거든요.
0: Although I'm not able to understand or sympathize with you completely 100%, I'm pretty sure that guys here in Korea, when they talk about military, they can get all sentimental and emotional. I guess that was exactly that emotional moment for you.
1: 딱 뭔가 그 아, 이제 난 군대 곧 가게 될 텐데 친구가 나를 왜 이런 노래를 불러주다니 이제 진짜 가는구나 막 이러면서 아마 그때 막 감동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친구분 너무 귀여우시다. 근데 또 군대 간다고 또 완벽한 곡을 선곡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불러준 거잖아요. 그런 게 기억이 오래 남는다니까요. 20년이 더 지나도 꾸역꾸역 그 노래를 부르는 모습. 여러분, 제가 평소에 이렇게 꾸역꾸역 노래를 부르는데 좀 감동적이지 않나요? 노래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드리는 제 마음 조금이라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부르는 게 아닌가? 저 위에 신나서 혼자 부르는 건가? 어찌됐건. 이런 건 감동이에요. 아, 너무 좋은 친구였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께서는요. 대만 가족여행 갔을 때 타이페이 지역에서 연등을 날리기 위해서 루이팡역을 거쳐서 핑시라는 곳에 가야 했는데 타이페이역이 복잡해서 헤매고 있을 때 젊은 커플이 다가와서 친절하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내해줬을 때 감동받았었어요. 대만 분들이 정말 많이 친절하셨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0: So when I went on a family trip to Taiwan, when we were lost because Taipei station was a bit complicated, a young couple approached us and kindly guided us on where to go, which deeply touched me. And the people in Taiwan were very kind. So that gave you a huge impression, you know, meeting those kind people when you're abroad.
1: 뭔가 헤매는데 그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눈치를 채잖아요.
0: You don't have to say help me, you know. People basically know that you need help.
1: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 저 사람 도움이 필요한데 이걸 아는 거고 그거를 이제 행동에 옮기냐 마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도움이 필요한 것 같네. 바쁘니까 그냥 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나서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너무 고맙잖아요. 당시에 막 길을 모르는데 알려주고 이러면. 그리고 대만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친절하다는 얘기는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I've never been to Taiwan before. But I heard that they are really kind to Korean people at least.
1: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좀 우호적인가?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들도록 되게 친절하게 해줬다는 제 친구들의 그런 여행 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친절함이 도대체 어떻길래? 그래서 역잘 찾아가셨군요. 이렇게 또 젊은 친구들이 다가와서 사진 찍어주고 막 이러면 되게 고마운데 가끔 안 고마울 때도 있기는 해요. 사진을 너무 못 찍으면. 저 예전에 어디 연등회 같은 데에서 이제 사진 좀 찍겠다고 너무 예뻐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막 셀카로 막 찍고 이렇게 찍어볼까 저렇게 찍어볼까 하고 있었는데 this like couple approached us and they actually suggested first if we wanted a picture 사진 찍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오케이 뭐 찍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막 너무 열심히 찍어주시는 거예요 막 뒤로 가시라 그러고 they were like oh come forward oh try this pose go to that side you two split apart and they were giving me all these kind of directions so I thought he was literally a professional photographer 와 전문 사진가이신가 보다 뭔가 릴스 전문적으로 찍는 분인가 했더니 진짜 이상하게 찍었어요 사진을 정말 그래서 우리 네 명이었거든요. 다 같이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건 배경이었는데 완전 우리 위주로 이렇게 딱 찍으셔가지고 정말 사진도 못 건지고 괜히 포즈 취하느냐고 더운데 막 힘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But it was still nice. He was just being kind, right? Anyways, morning viewers, let's keep talking. We're gonna be talking about a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can still remember. 누군가의 작은 행동에 감동했던 순간 언제인지 문자번호 #1013으로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And if you're watching me on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다면,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ver there. That i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This is 등려군 월량대표 아적심.

The song that we listened to after 월량 대표 아적심 was 장국영 with A Thousand Dreams of You. And the selection of music just took us to Taiwan for a minute at least. We got to experience that country indirectly. 간접적으로 또 대만에 잠시 다녀왔어요. Thanks to our 박은희 팀장님. All right,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요. 저는 마트에 한번 다녀오면 짐이 장난이 아닌데요. 낑낑거리면서 가로치고 사실 으쌰 하고 다 들긴 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엘베까지 들고 올 때 좋아주시는 입주민 아버님 그리고 엘베를 잡아주셨던 모든 입주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I know, there's just something about people trying to, you know, show their kind gesture when you're carrying those, you know, heavy luggages and also holding the elevator for you. I mean, it's gonna only take 3 seconds, but if they do that, you feel totally grateful. 진짜 한 2초, 3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엘리베이터 잡아주는 거. 근데 또 그거를 이렇게 또 잡아주면 그렇게 감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도와주고 우리가 엘리베이터 잡아주고 이러면은 고맙게 느끼잖아요. 근데 뭔가 이 고마운 감정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 이 엘리베이터 잡아주고 이런 행동들이 뭔가 디폴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You know? Why can't that be normal? You know? Holding the elevator.

for you, asking for help if you're carrying something. You know, why can't that be normal and a default for all of us? It's good to be thankful, but if that's the default, everybody would be happy. 근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한 명이 도와준다 그러면 막 감동 받잖아요. 막 바바밤 막 배경음악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막와저 사람 정말 최고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참 바빠요, 그렇죠? 엘리베이터 이제 사람들이 잠깐만요 이러면은 막 그냥 쓱 닫히게 그냥 놔버려주고 얼마나 그 사람이 나빠 보이는지 밖에서 원망할 때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기억에 남을 만한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행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아, 그런 거 없던데. 다들 나한테 잘안 해주던데. 이럴 수는 있지만, 또 곰곰이 과거를 거슬러, 거슬러,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생각해 보면 하나라도 있지 않을까요? So let's all get back to our thinking. What is that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will never forget? You know, who has been nice to you? Which random person has been nice to you? What kind of random kind action have they been showing you? Let me know.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stay tuned.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Meanwhile, we're gonna leave you guys with this song, Lady Gaga, Bruno Mars, Die With A Smil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and good morning to you all, Morning Groovers. You're listening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and I am Summer and I'm happy to have you joining me this morning. You can tune in to our radio by tuning into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and also watch me live on our visible radio if you go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Let me know how you're starting your day today at this moment. Let me know what you're up to, your plans for today. Because you can always talk to me by leaving your comments.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오늘 저한테 말 많이 많이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실 수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rjun Morning Groover greeted. Good morning입니다. Good morning, Arjun Morning Groover. 반갑습니다. Welcome, welcome. It's never too late to tune into Morning Groove, everyone. 그리고 우리 딸랑이 엄마께서 So this is regarding MG Q&A. 굿모닝입니다. 40년 전에 친구랑 부산 여행으로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 그때는 중간에 음료를 주셨거든요. 저는 주스를 부탁하고

고 친구도 같은 거 시키더니 갑자기 지갑을 꺼내더니 얼마인가요? 하는데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웃으시던지 가끔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출근길에 모든 분들 웃으며 하루 화이팅 하세요. So 40 years ago, I was traveling to Busan back then. They used to serve drinks during the flight and I asked for juice and my friend ordered the same thing. But then suddenly pulled out their wallet and asked how much is it and everyone who was there burst out laughing. 얼마나 귀여우셨을까? 그때 당시에 막 주변에 보신 분들이 다, 오, 이런 모습 처음이야. 이런 사람 처음이야. 이러면서 막 웃으신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진짜 사소한 그 정말 찰나의 순간인데 기억에 나가지고 벌써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40년 전인데도 가끔 만나면은 너 그때 기억나? 이러면서 웃게 되잖아요. 참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 근데 요즘엔 이게 현실이 돼버렸죠? 요즘에는, 저는, Can I please have some tomato juice? 이러면은, 딱 받고 나서는, Hey, it's not free. $3? 이러면서, 요즘에는 이제, 저가 항공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무료 서비스가 아니라 유료로 이제 운행되는 항공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공짜인 줄 알고 막 했다가, 갑자기 그 기계를 꺼내죠. 카드에다가 이거 꽂으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돈 내는 게 현실이라서 뭔가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를 장착하신 분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재밌는 에피소드도 좋고요. 누군가의 사소한 행동에 감동받았던 순간, 오늘 좀 이런 따뜻한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좀 이런 주제 할때 사연들이 많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따뜻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You know, isn't the world beautiful? Filled with so many kind and lovely people showing their kind gesture. 막 어떤 대가 없는 그런 순수한 착한 그런 행동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많지 않을까요? 세상은 좀 아름답다 생각하거든요. You know, I think the world is beautiful enough to be talking about all of this. So what is the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will never forget? 이런 날만큼은 사연이 정말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we have a Lyrics Gone Wrong segment lined up for you. 오늘 Lyrics Gone Wrong. 오늘도 출연자가 열심히 가사 읽어드리고 노래 제목 맞추는 퀴즈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재밌는 아침 같이 만들어 보아요. Now here is Eclipse. Run, run!

0: 누구야 오늘 게스트 누구야 and it's time for lyrics gone wrong. It's gonna b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character. The lyrics are gonna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is going to be completely different and out of control. 오늘도 역시 부캐 게스트가 노래 가사를 열심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그 낭독하고 있는 노래 가사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딱 들어보시고 아 이 노래 그 노래잖아 떠오르시면 즉각적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So from now on, today's secret character guest, of course, will read out the lyrics. Will read out the song lyrics for all of us. And your job is to guess the title of the song read by that character. 어때요? 너무너무 쉽죠, 여러분들? Okay, so a lot of different guests came to our show Morning Groove because obviously this is a global radio, so many guests could appear. 뭐 많은 배우분들, 가수분들, 또 이제 뭐 정치인 뭐 등등 많이 출연을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은 너무 감사하게도 바쁜 와중에 어떤 배우께서 오셨어요. So we're gonna be having an actress, a really popular actress, joining us in the studio for this reading. 오늘은요. 김희애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지난주 양희 선생님에 이어서 너무 감명받고 듣고 오셔가지고 오늘은 김희애 선생님께서 노래 가사를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정답을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노래 제목이 떠오른다 싶으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연기하는 김희애예요. 어려도 아픈 건 똑같아. 세상을 잘 모른다고 아픈 걸 모르질 않아. 근데 괜찮아질 거라고 왜 거짓말을 해? 이렇게 아픈 가슴이 어떻게 쉽게 낫겠어? 이태호, 어떻게 네가 나한테? 준영이, 너 없이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난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내 가슴 고쳐내. 내 가슴부터 고쳐내. 아프지 않게 나 살아갈수라도 있게 말이야. 웃어? 이태호, 너 지금 이 상황이 웃겨? 안 된다면 어차피 못 살 거. 죽어도 못 보내.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못 보내. 죽어도. 나 죽어도 못 보내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해주셨습니다.
0: 왜 이렇게 이거 하는 게 이번 거는 제가 부끄러운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딱 가사만 읽어주시고 깔끔하게 가세요. 우리 게스트분들은 You know, they're not interested in any sort of interviews. 뭐 인터뷰 이런 건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왜 죄송한 마음이 들지? 김희애 선생님이 잠깐 출연해주셨는데 아무튼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아, 요즘 갑자기 You know when you flip through those short videos on YouTube? You know, some old dramas pop up. 요즘에는 자꾸 그 예전에 부부의 세계가 자꾸 등장을 하더라고요. 한번 등장을 하면 자꾸 보게 되니까 또 등장하고 또 등장하고 요즘 그거랑 또 뭐 등장하더라? 요즘 그거랑 그 신사의 품격인가? 왜 그 옛날 드라마가 갑자기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 요즘 드라마 많이 보는데 I don't know why those old dramas just pop up so suddenly 김희애 선생님 popped up in my mind so I tried to mimic oh not mimic cast 김희애 선생님 on our show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흉내가 아니라 모셔봤어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so the main part of the lyric would be like I just can't let you go 죽어도 못 보내 How could I ever let you go? 내가 어떻게 널 못 보내? 라고 묻는 죽어도 못 보내. 내가 널 어떻게 보내? 라고 예, 죽어도 못 보내. I just can never ever let you go. How could I ever let you go?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들으셨다면 여러분들께서 아, 이 노래 제목은 이것이라고 맞춰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And if you have no idea, just try to come up with some fake fun answer. 여러분 모르겠으면 그냥 오답 보내주세요. 혹시 가사의 제목 이건가요? 싶으면 제가 뭐 땡처리를 해드리든 딩동댕을 해드리든 알아서 할게요. 좋습니다, Morning Groovers.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a little quiz for you.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고요.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Okay. This is 나를 잊지 말아요 song by 김희애 선생님. Let's go!

So that was 김희애 선생님 with 나를 잊지 말아요. And we just went back to the 80s. So during the song break, 박은혜 팀장님 outside the studio has been explaining about this whole background of this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직접 여기 앉으셔가지고 해주셔도 될것 같긴 한데, 아, 이 노래의 배경은요? 이러시면서, She could totally be a DJ. 노래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많기 때문에, 이 노래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그 백그라운드랑 다 이렇게 또 읊어주실 수가 있거든요. 밖에서 노래까지 안 부르셨, 노래만 안 부르셨지? 노래에 대한 백그라운드 정말 임팩트 있게 짧은 시간 동안 설명을 잘 재밌게 들었습니다. If you watch me on a Vivo radio, you can see me like smiling, looking outside the studio, nodding my head and everything. That's me, continuously having this conversation with 박은희 팀장님 outside the studio. 아, 정말. 방송에 한번 모시고 싶기는 한데, 아예 댓글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만큼 싫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혼자만의 그런 상상. Anyways, morning groovers, let's see your messages. 여러분들의 문자 한번 읽어볼게요. 0337, also known as 냥이 망고 아빠님이시죠. 전현록 선생님께서 만드신 추억 돋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this song was written and produced by 전현록 선생님. 이 얘기를 딱 해주시고 계셨었어요. 예, 80년대 이 노래가 굉장히 유명해서 이제 리메이크도 되고 전현록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저도 같이 한번 잘 듣고 왔습니다. Going back to the 80s. Let's go! Wonder Hop Morning Groover said, 부부의 세계는 주기적으로 봐야 해요. 이때요! 김희애 선생님 너무 반가웠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주기적으로 안 보고 싶어도 자꾸 떠서 어쩔 수가 없어요. Like, who are coming up with these algorithms? Like, that was like completely out of the blue. Like, why would that drama appear again on my algorithm? 정말 이해할 수가 없지만, 덕분에, 재방송 느낌으로 다시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드라마 쇼츠로 이렇게 업로드 되는 거 되게 많죠. 펭귄 킬러 모닝 그룹께서, 굿모닝! 다시 돌아올 거야. 아까 그 노래 함께 흥얼거리시면서 부르셨던 것 같아요. Such a nice and lovely and soothing voice indeed. 되게 또 소녀소녀한 그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신 우리 김희애 선생님입니다. Okay, so we have to focus, everyone. 아, 맞아요. 순간 잊을 뻔했는데 여러분들 퀴즈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your job was to guess the title of the song, the lyric read by our 김희애 선생님. I just can't let you go. How can I ever let you go? 죽어도 못 보내. 내가 널 어떻게 보내? 라고 열심히 또 이렇게 읽어주셨으니까 한번 정답 뭐 보내주셨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Let's see your answers. 오, 우리 얼짱님 3267 Morning Groover texted 크크크 세상에 김희애 선생님 연기 톤이 최근 들어 좀 바뀌셨네요. 정답은 죽어도 못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So the way she acts, the tone of her acting kind of changed a little bit. 아, 그러니까요. 좀 다양한 연기 톤을 시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게 톤이 굉장히 강한 배우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김희애 선생님, she has like this strong character of her. She has this way of acting. 그리고 제 기준에는 약간 그 김혜수 선생님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영화를 보면은 그게 딱 생각이 나요. 그 톤이. 아, 뭘또 이렇게 또 난리밥 섞들이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약간 이런 톤으로 얘기를 우아하게 이렇게 하시는 그 특유의 톤이 있어요. So there is this specific character and tone for each actresses and it's so interesting to find out about them. Anyways, 정답은 죽어도 못 보내주셨고요. Let's see what else. 3151 Morning Groover texted. 나를 잊지 말아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 노래방 18번 곡인데요. 정말요. 늘 웃다가 정답을 못 보냈는데 오늘은 빠르게 보내봅니다. 2am에 죽어도 못 보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every single time I burst into laughter, so I missed the timing to send in the answer. But today I managed to send it in. And the answer is 죽어도 못 보내 by 2am. 늘 웃다가 정답을 못 보내셨는데 오늘은 빠르게 보내셨다. 안 웃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정색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 뭐야 이러면서 이거 국어잖아. 그래요. 뭐 어떻게 백날 웃으시겠어요? 모닝그룹 들으시면서 웃는 날도 있고 안 웃는 날도 있고 좀 욕심이지만 이왕이면은 매 순간 웃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So I hope every single moment you guys to burst into laughter when listening to my voice. 우리 서비 모닝그룹께서는요 정답 2am 죽어도 못 보내입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Okay, so we see some guesses. 여러분들 정

는 TBS 여러분들 죽어도 못 보내는 것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라디오가 될 수도 있겠고요. It could be some people around you. 죽어도 못 보내고 나이 사람이랑 정말 떨어지면은 상상도 안 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조금 하나 둘씩 떠올리면서 이 노래를 감상을 해보시면 좀더 이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I mean, it's a wet morning, everyone. It's raining outside. So that means we have to get a little emotional. 뭔가 감성이 좀푹 빠져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어도 보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떠올리시면서 여러분들 노래를 감상해 주시면 되겠고요. We're gonna get to that in a minute. 이 문자 하나 읽고 노래 한번 다 같이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we do have another task, which is MGQ&A. 우리 서비모닝 그룹업계서가 둘째가 9살인데요. 지금 태권도 1품 딴다고 품새 연습 중이에요. 그러면서 태극 사장 외웠다고 보여주는데 언제 이렇게 컸나 감동이에요. 기특하기도 하고 라고 해주셨습니다. I was talking about your second child, 9 years old, all grown up doing this taekwondo and everything. 그러니까요. 이게 가끔씩 자녀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해주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I mean, you see them every single day, but there are those moments where they can really surprise you.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보지만 내가 내 가족을 잘 모르나 싶을 정도로 와 이렇게 컸다고 이런 것도 할줄 안다고 이러면서 놀라고 막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게 바로 자식 키우는 맛이 아닐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So this is all fun experience seeing your children grow up, surprising you every now and then.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좋아요. 뭐 나의 자식이 나를 놀래키게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어떤 소소하고 작은 행동에 감동했던 순간도 역시나 사연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What is that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will never forget?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Viber Radio,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태권도 너무 좋아. 하나 보다 근데 태권도 죽어도 못 보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또 즐기면서 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Alright, finally, let's now have a listen to this song all together. This is 2 a.m. 죽어도 못 보내.

making it feel quite uncomfortable. Afternoon highs will range from 28 to 37 degrees Celsius, with 32 degrees Celsius in Seoul, Daejeon, and Jeonju, 31 degrees Celsius in Chuncheon, 36 degrees Celsius in Daegu, and 29 degrees Celsius in Busan.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9 degrees Celsius. And that wraps up today's weather update. So, a message from our Sunset Morning Groovers. We're expecting some sunset, but looks like we're not for today, at least, sadly. Sunset Morning Groover께서 죽어도 못 보내 썸머 누나 팔색조 부캐 썸머 누나는 죽어도 못 보내 이라고 해주셨고 다음에는요, 숙취해소가 덜 된 캐릭터 한번 해주세요. 취해서 고백하는 부캐 왠지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짧은 휴가 뒤에 썸머 누나가 이렇게 생방해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이야 라고 I think they answered our MGQ&A question already. You know, being able to go live after a vacation, I'm already touched by all of that according to Sunset Morning Groover. And for next time, you're expecting me to do a little, you know, hungover and drunk acting for this lyrics gone wrong segment? I don't think so. 전 요거만큼은 좀 힘들 것 같은 게 이 그 항마력이 좀 딸린다 그래야 되나? 제가 예전에 연기 수업을 모닝그룹에서 들었었는데 이 이러면서 저 못하겠어요. 막 이러면서 그 취중 고백하는 그 연기 했었거든요. 와, 진짜 너무 오그라들어가지고 다시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So it's giving me this huge cringe. So I don't think I can pull that off ever. 그리고 애초에 이게 공감이 좀 안 되는 게 막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술을 마시다 보면은 저는 그냥 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자도 될까요? 방송에서? That is real me. 제 본 모습은 약간 그거라서 막 취중 고백 이런 게 좀 공감이 안 돼요. 진짜 왜 취중 고백을 하지? 안 취한 거 아닐까요? 이런 의심을 살포시 해보면서 아, 오케이 또 이렇게 부탁하셨으니까 아, 오케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 이런 연기를 하기에는 여기 모닝그룹 출연하겠다고 줄 선 분들이 많아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예, 이 프로그램의 어떤 연출자로서 네,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요. Morning Groovers, I'll get back to you after listening to a song requested by our 최부장님. 언제나 또 이렇게 분위기에 맞는 띵곡들 신청을 잘 해주시는데 Today, 최부장님 requested this song. This is Smash Mouth All Star.

That was Counting Crows with Mr. Jones. Can you guys believe that this is already the mid-July? 여러분들 이제 슬슬 막 여름휴가 계획도 세우시고 할것 같은데 저는 벌써 끝나버렸다는 약간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잘 다녀오긴 했는데 아 이제 끝이네? 그 뭐야 끝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I was talking to 박은혜 팀장님 today in the morning and she's still planning her summer vacation for the end of this month. 뭐 그때가 이제 뭐 방학 시즌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많이 가시니까 저는 이제 이미 갔다 왔고 이제 남들의 계획을 이제 들어주는 입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으신 거는 이제 가셨으면은 간 만큼 최대한 즐겁게 노시고 또 이제 가족분들이랑 다투지 마시고 지금이 참 좋은 순간이다 이렇게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Where are you guys all going? 여러분들 어디 가세요? Do you guys prefer to go somewhere where it's kind of like isolated, where it's not really crowded? 그런데 찾기가 거의 뭐 눈치 게임일 거예요. 요즘에는요. 어딜 가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람 없는 데를 전좀 찾아다니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I don't know. Now I feel a little stressful when I go to a place like filled with so many people. So you know, like we have to go to those like popular restaurants when we are abroad or when we are just traveling somewhere in Korea. 유명한 맛집을 가고 싶어서 딱 가면은 무조건 웨이팅 있고 막 무조건 줄 서야 되고 이러잖아요. 저 진짜 안 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게안 돼요. 그리고 너무 덥잖아요. So it's really hot. So I don't know. If you're planning on starting a business, why not try to open up a restaurant right next to those hot places? 사람들이 덥고 지치면 또그 옆집으로 가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그런 편이라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놀이 하실 때 조심하세요. 제가 바다에서 물놀이를 했고 그 다음 날에는 수영장을 갔는데 수영장에 갔다 오니까 갑자기 몸 일부분에 약간 두드러기가 생기더라고요. 진짜 TMI죠. So I'm trying to find a dermatologist, but it's really not easy because all of them are like focused on skincare these days. 그래서 피부과를 가야 되는데 이 피부과, 이 가려움을 어느 피부과를 가야 될지 막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다 이제 막 피부 관리 막 스킨케어 이런 쪽이어가지고 아 찾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But anyways, morning groupers, we're going live tomorrow and the day after tomorrow as well, so we can all talk about the summer vacation plans and everything. So we have some time. Don't worry, I'll be back tomorrow and the day after tomorrow. 화수목 생방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 메시지 한번 읽어볼게요. One last message before we close out the program by 6497. 지금 사업 때문에 서울이랑 지방을 오가는데 바쁘다 보니 정말 친구들은커녕 가족들도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1년 넘게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이 참 그립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잊지 않고 늘 전화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참 고맙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바쁘게 지내느라 비록 예전처럼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전화로라도 서로의 끈을 이어가는 게 작지만 큰 감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친구한테 제가 먼저 전화를 해봐야겠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Yeah, it just requires one single phone call or even a text message if you're so busy. It's not easy to meet up. Now I can totally feel that.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왜 친구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전화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You know, they have their own life going on family. Sometimes it's making me think like, what is life? If we're not able to meet our friends, if you're not able to enjoy and always focus on working, what is life? But anyways, during all of those chaos and everything, that one phone call can really make your day. 그래서 여러분들 뭐 친구든 가족이든 전화 좀 자주 하자. 이런 메시지를 따뜻하게 남겨보면서 we're gonna close out the program.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everyone.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for another live session tomorrow. And it'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requested by 6497 Morning Groover, Green Day 21 Guns.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